이거 왠지 보너스 받은 기분이잖아요. 아마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그 여유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쉬는 날에도 바쁘게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린 집안일 하고, 못 본 드라마 몰아보고, 어디 다녀오고. 그러다 보면 쉬었는데도 더 피곤한 채로 화요일을 맞게 되죠. 어쩌면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이라도 핸드폰 내려놓고 할 일 목록도 접어두고 그냥 가만히.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손이 근질거릴 겁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몸 상태, 내 마음 상태, 그리고 그동안 안 들리던 작은 목소리들. 하나님이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신 건 그 하루가 게으름이 아닌 거룩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마음만은 여유 있게.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잉원수입니다.

나 좋은 씨앗 김명식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평안을 차차량 띄워드리면서 붐붐 라디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붐붐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붐동산! 그리고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 공휴일에 월요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면 굉장히 뭔가 굉장히 보너스 받은 그런 기분이 들죠. 예, 축하드리겠고요. 예,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이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여유를 만끽하셔라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쉬는 날에 뭔가 그 평소에 못했던 것들 막 몰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못 본 드라마 몰아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영화도 좀 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뭔가 밀린 집안일하고 뭐 또 업무 남아 있던 거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뭔가 뭐 빠듯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데 더 열심히 일하다가 내일 더 피곤한 채로 이제. 평소 월요일보다 더 피곤한 새로 예, 화요일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굉장히 성실한 민족이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루가 마음껏 게을러라 이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에 나의 여유를 통하여서 마음속의 여유를 챙겨보고 그 마음의 여유, 영혼의 여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거룩을 다시 한번 충전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제 주일을 그 보내셨겠지만 오늘 또 그 연장선으로 어제 들었던 말씀들, 충전받았던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또 하나님께로 또 이렇게 경로를 잘 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면서 좀 쉼을 누리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축복하고요. 너무 축복하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 박수 한번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유, 예, 아주 수고 많으시고 대한민국 어떤 더 산업의 역군들 너무 응원하고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말 응원합니다. 예, 디서희가 힘에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뭐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마음만큼은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가져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자 붐붐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98.1MHz 선수 FM 95.5MHz 어플리케이션 요거 아까 했죠. 예. 그거는 아까 했고 빵빠레까지 울려주고 고맙네. 샵 0981번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 샵 0981 한번 나오면 그냥 일단은 가야 돼. 그게 프로야. 예. 자, 샵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예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아침 보내고 계신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업계 달려갑니다. 배준이 찬양하네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배준의 목소리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엠프런스의 주날개미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뿜뿜라디오 5월 25일 선물 같은 월요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쉬고 계시는 이 월요일, 기분 좋은 월요일,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좀 달라지지. 좀 힘들긴 합니다. 좀 조금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아질 거예요. 차차 차차 나아지겠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근데 그 맛이 또 있어. 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공감을 얼마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놀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거 있잖아요. 아, 그 다른 직원분들이 다 뭔가 저기 그 쉬시는 날에 뭔가 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일을 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조금 기분 좋은 어떤 설렘이 있는 그런 순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구나. 예. 안 그렇구나. 다들 안 그러네. 예. 있지 않아요? 그 막 저기 명절에 사람 없는 도심 이런 거를 즐길 때 그때 약간 좀 기분 좋던데.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막 대단한 호응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예,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힘내십시오. 예, 힘내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 예, 오늘 충분한 쉼을 누리시길 예,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죠. 예, 한 주도 남지 않았고 어느새 예, 어느새 벌써 마지막 주예요. 와,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챙긴다고 한 게 엊그제 같고 진짜 어버이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카네이션 할까 뭐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5월 마지막 주예요. 야, 시간은 정말로 this is 유수와 같다. 예, 이런 말씀 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나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나는 항상 주 앞에 이렇게 좀 잘 서 있는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예, 한번 해봅니다. 갑자기 가정의 달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내 삶이 주께로 잘 향해 있는지 예, 언제나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의 묵상 이런 거 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묵상하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지만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 좀 해줘요. 예, 해주시고 많이 많이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만 남기는 건데 그건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자, 단문 50원에 유료문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 그 50원도 제가 부담이 될까봐 응?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직접 만드는 마음으로 예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보다 더 풍성한 극동 라이프, 극동 방송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찬양 한 곡 들어볼 텐데, 또 이거, 예, 또 신나는 찬양 또 한번 또 달려가 봐야, 예, 우리가, 또 쉬는 맛이 납니다. 자, 이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맛 함께 찬양합니다. 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누운 상태에서 어깨를 흔들흔들.

할렐루야! 바로 이마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펌펌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우야, 역시 이마슈지. 찬양은 함께 부르는 이마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방금 들으신 이 찬양은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찬양이에요. 우리 뿜뿜 라디오가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극동방송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사근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코노 시간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과 함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딱 떠오르는

0: 고르는 답을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는, 그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러면 그 보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오늘의 상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여러분은 낯선 숲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1: 비 왜 이렇게 많이, 여기 어디야? 무서워 죽게,
2: 저기, 웬 저택이.
0: 비를 피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낡았지만 거대한 저택 안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갔죠. 내부엔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지만 묘하게 매력적인 물건들이 가득한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자, 숨을 고르며 거실을 둘러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먼저 빼앗은 물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1번, 벽난로 위에 있는 바늘이 멈춰있는 거대한 괴종시계. 2번,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붉은 장미 한 송이. 3번, 반쯤 열려있는 삐걱거리는 어두운 지하실 문. 4번, 먼지 쌓인 창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누군가의 낡은 안경.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괴종식의 장미 한 송이, 지하실 문, 낡은 안경. 과연 여러분의 심리 테스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 고르셔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오주연아의 마음이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사근 코너 코코너 시간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오늘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예, 하시다 보면 어느 세상에 정말 딱 맞네 아주 그냥 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 무릎을 치시면서 아주 그냥 맞다고 예,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오늘의 심리 테스트 오늘의 그 상황은 이거였어요. 비가 오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길을 잃은 숲에서 여러분들은 한 저택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안으로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무작정 뛰어 들어갔는데 내부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는데 묘한 분위기 어떤 그 물건들이 가득한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고르면서 거실을 싹 둘러보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그것은 무엇일지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1번 괴종시계, 2번 장미, 3번 지하실 문, 4번 낡은 안경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만의 나만의 강력한 주특기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종시계 괴종시계 고르신 1번 괴종시계 고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괴종시계예요. 멈춘 시간을 선택한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고 묵묵히 내공을 다지는 스타일이죠. 남들이 일희일비할 때 당신은 묵묵히 차트를 그리며 결국 승리하는 무서운 인내심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주님의 시계에 맞춰져 있지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 마세요. 묵묵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귀하게 쓰실 겁니다. 이런 결과가 있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상황을 통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저랑은 전혀 안 맞는 괴종시계 선택한 분들이 더러 계신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대단한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2번 그 고르신 분들 계십니까? 2번. 2번. 저는 2번이었어요. 예, 저는 2번이었는데. 자, 2번은 과연 어떤 결과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향기를 잃지 않은 붉은 장미 고르신 분들. 따뜻한 공감 능력과 매력적인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자, 시작 좋고요. 자, 분석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

있는 꽃을 본 당신,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고 얼어붙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강력한 공감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당신의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한 위로와 여운을 남겨 어머 세상에. 사람을 모으고 연결하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예,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예, 그냥 결과인데 예,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돼. 빵빠레까지 울리고 난리 났다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분이시군요. 이 메마르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당신의 그 공감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이런 결과가 있었네요. 예, 장미 고르신 당신 아주 그냥 마음껏 사랑하세요. 예, 사랑 안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축복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묶고 썩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 어두운 지하실 문. 요거는 저 같은 그 쟁이신 겁쟁이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하실 근처도 안 갑니다. 문 근처도 안 가는. 자, 어두운 지하실 문을 고르신 분,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좀 계시네.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예, 좀 고르셨는데, 어쨌든, 예, 어두운 지하실 문입니다. 3번.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개척자. 자, 분석 들어갑니다. 본능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열린 문을 향해 시선이 간 당신은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낯선 환경에 자신을 던져넣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걸 즐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당신을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두려움을 넘어 낯선 문을 훌쩍 열어 젖히는 당신의 그 담대한 발걸음 위에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든든하게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축복을 해주네. 우리 설문조사가, 심리 테스트가 축복을 해줘. 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프론티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을 해줬습니다. 야, 이런 분들 저 좀 멋있어요. 근데 조금 동경합니다. 약간 이렇게 개척자들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3번 고르신 분들 아주 멋있는 분들이야 아주. 자, 마지막 이제 4번입니다. 낡은 안경. 낡은 안경 고르신 분들 계시죠? 많지는 않았는데, 자, 낡은 안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낡은 안경이에요. 예리한 통찰력과 판을 읽는 멘토. 좋은데? 이거 욕심나는데, 이거. 예. 예리. 멘토. 이런 거 좋은 단어잖아. 자, 분석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렀던 안경을 선택한 당신.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진짜 의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디테일을 포착하고 갈등 상황에서 핵심을 짚어내 판을 정리해주는 훌륭한 멘토시네요. 사람들은 당신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깊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좋다. 안경 고를 걸 그랬나?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그 예리함,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든든한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좋네. 예, 좋네요. 자, 우리 멘토님들 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지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또 동경하는 분인데, 예. 다 동경해요. 예. 저랑 다르면 다 동경합니다. 왜 이렇게 동경을 많이 해요? 지금, 예. 동경 아직 안 가봤는데. 동경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어찌됐든, 맞아, 심리 테스트,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재미로만, 예, 들으세요. 재미로만. 이거 뭐, 막 신박해가지고 막,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이러면은 조금 DJ가 조금 난처해질 수 있어요. 예. 그냥 재미로 듣고.

넘어갈게요. 으쌰. 자, 촬영 듣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 하자고요. 아시겠어? 이따 다시 만나.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시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기적의 결론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거기에 모여있는 5천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빵을 나누어지는 기적의 손길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면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0: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고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말 속에 두 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빈들과 촌과 마을이죠. 현재 이들이 있는 장소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래서 촌과 마을로 가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빈들에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저 촌과 마을에 보내면 알아서 어떻게 하겠지요 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촌과 마을로 보내면 해결이 될까요? 여기 촌은 헬라어로 보면 시골이란 뜻이고요. 마을은 조금 시골보다 큰 의미의 그런 뭐 읍내 정도라고 할까요? 빈들은 이곳에서 뭘할수 있겠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서 무엇을 할수 있냐 이런 말이죠. 적어도 읍내는 가면 방법을 찾겠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서 못한다, 이 환경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를 반복할 뿐이겠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버려진, 버림받은,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이라고 또한 쓰이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언제나 에레모스 빈들이라고 여깁니다. 버려졌다. 나는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버려진 삶을 살고 있다. 내 가족도 빈들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빈들이고, 내 삶은 황폐한 버려진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부족을 탓하면서 못한다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광야를 생각해서 광야를 꺼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함께하심을 기적을 맛보아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있는 하나님의 공간이죠.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환경을 비관하고 내 능력을 비관하고 잊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빈들에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에 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아,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창원 경남을 올려드립니다. 창원시가 지난 2월 첨단 전략산업 분야 8개 기업과 총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이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창원의 미래 산업을 든든히 세우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활발한 투자 유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목회자들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늘 선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깨우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소서. 가정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가 연합하여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영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녀를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부모들을 통해 가정마다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꿇어 엎드리게 하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경건함과 구별됨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막아서는 기도 결사대로 서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연 곡, 당신을 향한 노래, 국립합창단의 무대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 뭐, 뿜뿜 라디오의 뭐, 공식 아티스트죠. 예, 국립합창단.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국립합창단이 편곡을 기가 막히게 했네. 예, 아주 먼 옛날.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 선물과 같은 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평안한 쉼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격하게 또 응원하고 또 축복하면서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휴일인데도 뭐 분주하게 이러지 마시고 마음만 평안하게 여유롭게 즐기시는 그런 월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을 조금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쉴 때는 또 이렇게 뭐 이거 보내세요, 저거 보내세요 이러면은 약간 또 피곤해.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좀 쉬려고 하는데 뭐 이거 참여해라 저거 참여해라. 아휴, 저희는 딱 그런 레디오 아닙니다. 저희는 뭐 평소에도 여러분한테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보내주세요 이런 레디오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넘어갈게 그냥. 예. 자, 어쨌든 편안한 여러분들의 쉼을 응원하면서 찬양을 조금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아닙니다. 신청곡이 아니고 DJ가 선곡한 곡들 몇 곡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금 들려드릴 찬양, 요거 뭐 코너는 아닙니다. 코너는 아니고 그냥 곡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찬양은, 여러분들 이 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던 팀인데 알레디오라고 기억나십니까? 알레디오? 예, 그 팀이 있어요. 이 알레디오라는 팀이 있는데 아주 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등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1년인가 2002년쯤에 저렇게 데뷔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창 그때 그 테이프로 막 달도록 이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네, 알레디오가, 그 형제가 이렇게 구성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윤성효? 윤원효 형제였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시에도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갓 스무 살 이렇게 됐던 때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그래서 약간 그, 한간에는 이제 소리에를 잇는, 소리에 우리 에리 형들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이제 CCM, 또 아티스트가 등장을 했다. 해성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었죠. 굉장히 좀 감각적인 사운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곡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도 와,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이라고 치면 26년 전이잖아요. 2005년에 우리 알레디오가 제가 볼 때 그 공식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 20년이잖아요. 20년, 21년. 그런데도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돼요. 굉장히 세련된 음악을 그 당시에 했었던 알레디오. 그 헬라어로 진리를 외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알레디오가. 그래서 굉장히 또 그 10대들, 당시 10대들을 위해서 어떤 뭔가 그 음악적 시도를 그 했었던 그런 팀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 곡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만한 곡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있고. 걱정해!

조심하라요. 요거예요. 보컬이 딱 요겁니다. 예. 약간 뒤집어지는, 약간 요런 창법, 매력적인 창법을 구사했었던 그런, 보컬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오직 주만이라는 곡입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곡. 이게 3집이었을 거예요. 3집 그 타이틀곡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 곡으로 오늘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분들, 알레디오 기억나시는 분들은 함께 좀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그 당시 인기가 굉장히 있거든요. 굉장히 좋았었어요. 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알레디오가 부릅니다.

알레디오의 오직 주만이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새록새록하다. 예. 이게 향수가 좋네. 예. 오직 주만이 영원하고, 오직 주만이 날 이끄시네요. 아우야. 굉장히 많이 따라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약간 조금 모던 록. 예, 발음이 어렵네. 모던 록. 예, 그래서 약간 록 느낌이 많이 가미가 됐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때요? 음악이 지금 들어도 굉장히 괜찮죠? 세련되지 않나요? 약간 좀 팝 음악 스타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다가가려고 시도를 했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알레디오. 예,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다음 곡을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요. 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말고 그 전 주일에 그 예배 때 접한 곡인데, 대학생 친구들, 중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성가대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곡이. 그래서, 저 찬양이 뭐지? 처음 듣는 찬양인데? 해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했어요. 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 후에 우리 방송부 우리 PD님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 찬양이 또 나온 거예요, 얘기가. 요즘에 아주 괜찮은 찬양이 있다. 너무 좋은 찬양이 있다. 요거 SNS에 챌린지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서 딱 들려주시는데 그게 이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찬양이 굉장히 나를 부르네. 약간 그런 느낌. 나를 막 이끄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금 며칠 사이에 계속 이 찬양이 저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Come with Worship이라는 팀인데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곡입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너튜브라든지 인별그램이라든지 여기에 그 요즘 챌린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신곡이 나오거나 하면 그 짧은 포인트 안무라든지 요런 그 핵심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기 쉽게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올리시는데 요 팀도 그걸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이걸 하고 계시던데 한번 보시면 오늘 그 뿜뿜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나서 만나시면 조금 더 친숙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워십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조금 아껴놨었던 그런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뭐 SNS에서 보시면 네, 따라 부르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함께 그 안무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이희진 PD님께서도 요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예. 보시면 너무 상큼하고 막 발랄하고 너무 좋아. 예, 그냥 영상 자체가 그 안에 등장하시는 분들 자체가 너무 막 풋풋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냥 예, 찬양도 예쁘고 뭐 하시는 분들 예쁘. 근데 하면서 내가? 약간 이런 예, 언젠가 예 그렇게 만나 뵙게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많이 좀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극동방송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들으신 이후에요.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뿜뿜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편안하게 청취

0: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뿜뿜 인터뷰. 투표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이기도 한 이날 창원 왕성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6학년부터 3살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모든 어린이가 주인공인 축제 63 창원 어린이 대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어떤 행사인지 저희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요. 오늘 창원 왕성교회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인사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2: 예, 창원 왕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덕명 장로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자, 또 집사님 인사 남겨주시겠습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축제 팀장을 맡고 있는 박민준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지만 박수로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창원 어린이 대축제. 아우.

0: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예.
1: 네. 저희 청원 원순교회에서는 6월 3일 그러니까 지방선거일이죠. 이날을 오직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에서부터 보여지지만 6학년에서부터 3살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인데 걸어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은 다 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야, 그렇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어린이에 어린이를 의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축제다. 아니 걸어다니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축제라는 게 정말 신선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는 처음 보거든요. 예, 굉장한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 축제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5월에 행사가 많이들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6월 3일에 열리는 요 행사 일반적인 어린이날 축제와 또 같은 성격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어떻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성도님인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 행사는 단순한 어린이 축제가 아니라 창원 지역의 어린이 대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영적 행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 복음을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보여주고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이 복음을 입체적으로 심는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복음을 입체적으로 심는다.
1: 아, 네. 예능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를 아시죠?
0: 예, 예.
1: 그곳에 출연하셨던 김상식 목사님께서 샌드아트 그러니까 모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구속 등을 하나의 스토리로 멋있게 표현하시는 공연이 있고요. 저희 교회 최고의 라이브 세션분들과 함께 신나고 뜨거운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마치 콘서트에 온 것 같은 신나고 설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복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입체적으로 심는다라는 표현답게 뭐 샌드아트로 또 찬양으로 눈과 귀를 또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복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우리 김상식 목사님 샌드아트를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6월 3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대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짝 좀 맛보기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아, 네. 아이들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물놀이라면 계절과 연령을 막론하고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로 예. 물속으로 뛰어드는 희열을 주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0: 물놀이 좋죠. 예.
1: 도심 한가운데서 사면에 슬라이드가 설치된 대형 풀장 두 곳과 대형 에어반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키캡 아시나요?
0: 키캡. 예, 예, 예. 요즘,
1: 아이들이 예. 키캡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직접 키캡 키링을 만드는 행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체험 부스와 실내 놀이 코너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뭐 물놀이로도 뭐 이미 끝난 소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뭐 각종 에어바운스와 킵캡까지 이렇게 또 함께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요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가도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 어떻습니까?
2: 네, 물론입니다. 중간에 오셔도 되고요. 예, 10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실내 공연 위주로 있습니다. 예, 찬양과 샌드아트 공연,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이 있고 오후 시간 12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는 야외 이제 수영과 에어 바운스 그리고 실내 놀이 공간에 이제 놀이 위주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실내에서 네네. 펼쳐지는 공연들 함께 할 수 있고 12시 30분부터

0: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데리고만 와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날의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이번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창원 왕성교회가 주관하는 63 창원 어린이대축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덕명 장로님 그리고 박민준 집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월요일, 예, 보너스 같은 월요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어린 시절 교회에 종을 치고 싶어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교회에서 쪽잠을 자면서까지라도 교회 종을 치고 싶은 열정의 소녀가 성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녀는 어른이 되어 신주단지를 모시며 불자가 되어 잉태하는 모든 자녀들을 모태의 불자로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삶을 닮은 곱디고운 딸 중 한 명이 승려가 되기를 소원해 불자로 수행을 하며 살았지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먼지요, 티끌이 자신의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던 어느 날 공허와 허무가 마음에 드리우고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들은 복음 앞에서 모태로부터 시작한 우상 숭배의 모든 삶이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양가에 완벽하게 이루시고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 직접 예수님이 복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에게 말씀처럼 회복과 자유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 나들목교회 최영미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를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한 분 한 분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실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입니다.
0: 아,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1: 네, 사모님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0: 오늘 이 귀한 말씀과 또 기도로 섬겨주실 텐데요.
1: 네.
0: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어려운 그 삶을 또 주님 앞에 맡기는 영혼들이 많을 텐데요.
1: 네.
0: 오늘 꼭 준비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강하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최영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저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제가 2024년 6월인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을 때 도서관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다가 한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펴보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류 작가가 책의 작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956년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살던 호전적인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0: 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짐 엘리엇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아마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 다가갔던 5명의 선교사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2년 뒤인 1958년 어린 딸 발레리와 그리고 순교한 한 조종사의 누이인 라엘 세인트라는 분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의 허락을 받아 그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남편을 죽인 부족과 함께 살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의료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우카족 사람들 가운데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선교활동을 마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963년 미국에 돌아와 쓴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오늘 성경은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을 삼은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고쳐주고 질병도 고쳐주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또는 심한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늘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평안의 그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감정적으로 어려운 곳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에, 그러나 그곳에도 전능자가 계시다고 믿고 그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장렬하는 태양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그러면 그가 그의 날개를 펴서 그늘을 만들고 그 날개의 품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오늘 하나님의 날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패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삶에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그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땀 흘려일하는 농부들이 나무 그늘도 참 시원하게 맛보는 것인데 오늘은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그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선택의 삶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가 맛보지 않는 삶을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91편은 저도 참 사모하는 말씀인데 너무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오늘 모든 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 초대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91편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소망의 기도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창원 98.1MHz

인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실 분들은 기도 제목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주시고요. 방송으로 공개 원치 않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적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91편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울림의 찬양을 또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라이브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아멘. 아우, 그냥 울림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목사님, 가끔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1: 예.
0: 알수 없도다가 알수 있도다로 살짝 바꿔서 고백하고 싶은 순간이 오시지 않을까요?
1: 그러면 좋죠.
0: 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 다 들어오셨습니까? 아, 91편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전능의 그 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길 원하십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의 기도에 함께 해주십시오. 샵 0981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인데요. 9838님의 기도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어제 열이 나고 한기가 와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장이 꼬였다고 합니다. 장이 풀어지게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오늘 벌써 시간이 11시니까요. 이미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 어제 저녁의 상황이 아직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네, 기도 제목이 올라왔겠죠?
1: 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가 열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장이 꼬여가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더 이상 장이 꼬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들의 장이 꼬여서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사정과 아픔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의 근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의 영혼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며느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참 평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7087님의 기도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코 고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밤새 생활관 애들이 옆에서 욕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코골이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네모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코를 고는 사람은 사실은 입 호흡으로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입을 닫게 하는 그런 의료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 호흡을 하게 되면 코골이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아들에게 보내주면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는 내무반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요. 그곳에서 코를 건다는 것은 아들도 불편하고 주변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그것을 잘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그 아들의 이 코골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무반도 평안하고 함께 잘 어울리고 이 군대라는 낯설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그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더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그 낯선 환경에서도 서로 힘이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9507님의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해주셨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신천지 빠진 분께서 드디어 어제, 아직은 등록 안 했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마음은 열고 정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1: 네.
0: 응답이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남겨주셨는데 목사님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1: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섣불리 조언하기는 어려운데 이단에 빠진 분들은 약간의 이 상담 과정을 거쳐서 그 핵심적인 교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분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졌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교회에 등록을 안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 교리와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단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배웠고

0: 그곳에서 혹이나 알았던 많은 것들이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이렇게 지워져서 새롭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헛된 생각, 헛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혹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하고 이제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9507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꼭 주님 안에서 진짜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남동생 45세 툭하면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여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 한 죄 회개하고 효도하는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예. 남겨주셨어요.
0: 나이가 좀 이렇게 있는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립 과 또 자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남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거죠. 남동생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부모님께 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나이든 어른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동생이 마음의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직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자립심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걱정거리 된 아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곳의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부친에 대한 각을 세우고 불편함을 드러낼수록 가족관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부친과의 관계로 아픔과 갈등이 5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괴롭힌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제는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음과 삶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50년이래요.
0: 50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긴 세월이고 어려운 세월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는 아마 가족 간의 관계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져서 50년째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용서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가족이 정말 귀하지요. 부모가 얼마나 귀합니까?

0: 아닙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서 그 큰 덩어리도 점차점차 풀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악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 이 갈등이 심한 부분을 서로 건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진정한 가정으로 환골탈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니까요. 네. 정말 전환점, 새로운 50년의 전환점이 이 가정에 새 역사가 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1: 감사드립니다. 8514님의 기도입니다. 집사님의 건강, 집사람의 건강을 위해, 아들의 일자리를 위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과 사위가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좋은 네. 아버지이시네요.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장 아빠 또 남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에 위험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아빠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의 일자리가 잘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미국에 있는 딸과 사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 간에 이러한 가정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딸과 사위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주셔서 교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664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알레르기 수치가 측정 불가할 정도로 아토피가 심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알레르기는 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게 지금 아토피가 대단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여러 병원에도 한번 이렇게 옮겨보시면서 원인을 잘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에 아토피가 심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토피가 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호흡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피부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잘 치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알레르기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원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과 치료 방법을 만나 하게 하여 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몸이 불편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길을 마련하여 주시고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관계 맺고 정상적으로 신앙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에 이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하나님

0: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0119님의 기도입니다. 남편의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재정의 축복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0: 예. 네. 두 아이를 양육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르신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젊은 아니면 중년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업에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축복이 있어야 또 원활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자녀를 잘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두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를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이 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혜 역사, 새로운 길을 열리는 축복의 역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5314님의 기도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빼지 못했습니다. 철거 비용 등을 포함하고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는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아직 응답이
0: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1: 응답이 안 된 모양입니다. 네. 네,
0: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임대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걸 다 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빼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러한 이 임대 문제와 또 그것을 빌려준 또 이러한 주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대 문제는 금전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거기에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금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임대를 준 그분의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셔서 좀 너그럽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주님께 돌아오고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1: 가족이
0: 예, 그렇지.
1: 가족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0: 좋은데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교회를 떠나서 주님과 좀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아들과 딸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0: 우리는요 바로 이러할 때 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전환점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프닝 멘트에 나온 그 인물 중에 예. 어린 시절에 새벽종을 치고 싶어서 예. 새벽같이 일어난 그 어린 소녀.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새벽종을 치고 싶어서 또 교회에서 쪽잠을 자면서까지도 치고야만은 그 열정의 사람이 어느 날 어른이 돼서 예. 주님을 떠났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섰던 이 영혼을 결국은 다 부르시더라고요.
0: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1: 네. 이 가정에 어떤 시간이 기다림이 좀 길면 좀 힘들겠지만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으니까 네. 딸과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를 또 풍성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006님의 기도입니다. 남편 60세 된 남편이 미국 원어민 강사입니다.
0: 미국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1: 미국 원어민 강사니까
0: 한국인인가요?
1: 네, 미국인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원어민 강사.
0: 미국 원어민 강사니까
1: 6월 1일 계약 만료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0: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가거나 외국에 갈 때도 우리는 낯선 타향인이 되고 이방인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곳이 타향이고 낯선 곳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직업이라든가 가족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어민 강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로 이제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직장도 회복하고 가정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의 생활도 참 그분에게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계속 이어지는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의 그늘 되신 하나님께 피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수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고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과 기도 섬겨주셔서
0: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평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지금까지 섬겨주신 목사님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PD의 김형준, 진행의 최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고린도후서 14장에서 3장 3절의 말씀으로 지워지지 않는 향기, 잊히지 않는 감동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향기와 편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향기가 되고 또 어떤 편지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고대 로마 시대의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군이 로마 시내에 입성할 때 군대와 백성들은 거리에 짙은 향을 피우며 환호했습니다. 그 향기는 적군에게는 죽음의 냄새였지만 로마 시민과 군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승진에 떨어지고 사업의 위기를 당하며 자녀 양육에 한계를 느끼고 건강은 계속 나빠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면 마치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세상의 승리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과 확신입니다. 인생은 마치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팀이 아무리 스페인과 포르투갈일지라도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자의 삶에도 질병과 가난, 상처와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최종 승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찌든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는 굳건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의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뿜어야 할 향기는 특정 장소나 특정한 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각처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등 모든 평범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향기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향수 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병이 담고 있는 향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병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 이익의 껍데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허브는 손으로 으깰 때 향이 더 강하게 퍼집니다. 신자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 일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복음의 향기가 납니다.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 모세의 미디안

0: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하늘의 추천서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이 작성한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의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쓴 편지인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늘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쓰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주님의 성품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면접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 장점은 무엇인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든지 어떻게든 말로 면접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행동, 곧 실천입니다. 굳은 일을 먼저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약자의 편에 서서 주의 공의를 드러내며 정직함으로 진리롭게 살고 의로운 사람을 도우며 주의 긍휼을 나타내고 유혹 앞에 아니라고 말하는 주의 거룩함을 지키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추천서를 받은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의 또 한 가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는 왕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왕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메시지를 세상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외교관이 본국의 메시지를 변형하거나 희석하는 것은 외교적인 큰 결례입니다. 복음을 타협하면 우리는 왕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메시지를 그 나라 말로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상황에 맞는 말, 문화에 맞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말로 복음을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국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왕의 뜻이 바뀌지 않도록 대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본국의 지시를 확인하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편지를 끊임없이 계속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편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가지 않고 돌아와서는 보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의 대사로 그리고 하늘의 추천서를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상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0: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오는 6월 13일 도심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갱신과 악법저지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22대 국회에 발의된 각종 독소조항의 행정적 폐해를 폭로하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서기 위한 토요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김운성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한 세속화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설교에 나선 교계 지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규제법 등의 정체를 폭로하며 법리적 행정적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교회를 고발하는 소송 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재정적 폐단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만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이 시세를 분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와 강단이 무너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13일 도심대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결집해 세계 최초로 거룩한 방파제를 완성하자고 준비위원회 측은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량진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어제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교회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여충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난 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제목의 설교에서 120년의 유구한 역사는 사람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며 노량진 교회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도전 속에서도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정직이적 헌신 위에 오늘의 재단이 세워졌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실의 거룩함과 가정윤리 수호가 시급한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사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량진 교회는 이날 반세기 동안 교회를 파수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오랜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학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출산 장려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정영규 목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민족 멸절과 교회의 복합 위기를 경고하며 공동체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트라이앵글 출산 대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 목사는 출산을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총회장이 취임하는 대로 총회 차원의 전사적인 출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라영환 총신대 교수는 지난 16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세속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출산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 사단법인 샬롬인더월드 이사장 권순욱 목사도 이 운동을 국가인구대책에 머무는 출산장려가 아닌 하나님 형상 생육번성 축복운동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며 교단 지도부가 바뀌어도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총회 내 상설특별기관 설치를 통한 초교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동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주관한 생명 나눔 음악회가 지난 21일 부산 진구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기증은 숭고한 시대정신이자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며 음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고신대 총장을 지낸 테너 안민 장로와 메조소프라노 정진희 권사 부부회, 이웃사랑 선율을 비롯해 고신권사 선교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가 이어지며 객석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 공연을 넘어 소외된 환우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수호를 위한 공동체적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많고 저녁 한때 비가 떨어지는 곳들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무료 상담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세영아, 어? 표정이 왜 그런데? 아, 또 면접 떨어졌나?
4: 아, 취업이 너무 어려워.
3: 그래도 계속 이력서 넣고 있으니까 뭐 어찌 안 되겠나?
4: 아, 야, 너 혹시 자기개발 취업 무료 상담이라고 그거 들어봤어?
3: 아니, 그게 뭔데?
4: 아, 아까 인스타에 떠서 봤는데 MBTI 분석으로 내 적성에 딱 맞는 직업 찾기 이거 해준대. 이거 무료야, 무료.
3: 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니는 이상하게 한번 꽂히면 남의 말도 잘 안 듣더라.
4: 아니야. 내가 자꾸 면접에 떨어지는 건 나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나 가볼 거야.
3: 응? 아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봐.
4: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3: 아, 저기 세영아.
5: 세영님, 인프피 유행이시네.
4: 네.
5: 잔다르크형, 이상주의자. 이 세영님처럼 깊은 가치관을 품은 분들을 이 세상이 못 알아줘서 많이 힘들었지.
4: 맞아요. 상담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딱 제 얘기예요.
5: 세영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라 특별한 분.

0: 변하여?
1: 이 세상이 속물이라서 새형님의 가치를 못 볼 뿐이라고요.
0: 어, 진짜 위로가 되네요.
1: 우린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하고, 예? 새형님처럼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 된 공동체로 모아야 합니다.
0: 예?
1: 예, 우리 모임에 오면 외로울 틈도 없이 행복도 찾고 취업까지 팍팍!
0: 잠깐만요, 공동체요? 아, 전 저기 무료 MBTI 상담받으러 온 건데요.
1: 참! 새형님, 잊지 마이소. 진정으로 이해받는 환경에서만 인프피 잠재력이 터진다는 걸요.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 네트워크,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직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0: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 어떻게든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데, 아, 그냥 나가기 너무 민망하고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준서야, 왜 전화했어?
2: 뭐라노, 네가 전화했잖아.
0: 뭐? 아프다고?
2: 아이, 뭐 갑자기 뭔 말인데. 아, 나 치킨 먹는데 식는다. 할 말 없으면 끊어라.
0: 뭐? 빨리 와달라고?
2: 아,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지금.
0: 아, 알았어, 끊어. 아, 저 친구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1: 아, 그럼 저 전화번호라도 적어주고 가세요. 인스타 아이디 아니면 집 주소라도. 아니, 세영씨, 세영씨!
3: 무료 상담이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료 상담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4: 이단 브레이커
1: 단디 모이서이.
4: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먹고 마시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고 그렇게 합니까? 혹시 오늘 점심때 무슨 좋은 음식이 나올까 궁금해지십니까? 그것이 언제나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여 사장님이 계셨는데 매주 월요일이면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셨는데 큰 개를 키우셨어요. 약 한 3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가진 자산만 한 100억이 넘는 부동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씩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식도와 위장의 이 연동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식도로 내려가고 위장으로 내려가서 쭉 밑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말이죠. 연동을 운동할 때 음식이 목 안으로 넘어가면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은 그걸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물어져요. 그 좀 내려가면은 또 그게 또 이렇게 하면 내려가도록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고 소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려가다가 얹혀버려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엄청난 신체의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젊을 때에 잘 나가던 남편이 딴짓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고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여 나가는 이 내장의 모든 기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뭐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은 그분은 먹는 것이 고통스럽고 배부른 것이 고통스러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고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든지 식사 때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상 뭘 먹고 싶다,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귀한 또 8절을 보십시오. 내 의복을 향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저 오늘 와이셔츠를 세탁에서 깨끗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나름대로 교회 오실 때에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 귀한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요즘은 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애들이 경기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잘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이 뒤로 확 뒤집어지고 막 떨다가 뭐 호흡이 것처럼 슉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오래 놔두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뭐 정신이 없어요. 당신은 그래도 이웃 마을에 나름대로 침을 잘 놓는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뭐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경기하니까 바늘로 따다 보니까 뭐 괜찮아지거든. 그러나니까 그게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바늘로 애 잘 딴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급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위로 달려가는 거죠. 아이를 들쳐메고 한 밤중에 정신없이 애가 축 늘어지면 아이를 들쳐메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데 가보면은 그분들이 무슨 전문 지식이었기 때문에 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로 이제 인중 여기를 잘 따는데 그렇게 따면은 뭐 효과가 있는 애들은 넘어졌던 애가 갑자기 혈색이 돌아오면서 호흡을 후 하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거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 전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애가 좋아지면은 한숨 돌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애 엄마가 발이 엉망이에요. 왜요? 너무 급해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신발도 안 신고 막 비포장도로 자갈밭에 뛰어가고 얼음 얼어가지고 있는 그 냇가를

그냥 펄쩍펄쩍 뛰어가니까 깨진 얼음에 발이 다 베어서 발이 막 피투성이가 돼 있냐. 더 가가는 것은 얼마나 바빴는지 가는데 전부 속옷차림으로 왔냐. 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지금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급하면 그래 안 돼요. 알고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차림을 가지고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니까 즐거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미래의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것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성취가 되면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상 오늘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토끼풀 보면은 뭐 웬만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네잎클로버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사람.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채취해다가 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이 네잎클로버가 찾아보면 드물어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뭡니까? 뭐죠? 행운이라고 하네요. 행운을 찾아보는 그게 드물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가 싶어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네잎클로버는 못 찾고 그 토끼풀 사이에 개가 지나가다 똥을 놨는데 그걸 밟아가지고. 근데 원래 토끼풀은 새잎이 정상이에요. 네잎은 변이가 일어나서 든 거예요. 새잎은 지천에 깔렸는데 그 새잎의 꽃말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살펴보면 모든 것이 행복인데 눈앞에 있는 행복은 모르고 어쩌면 자기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행운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감사하지. 혹시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한 그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작은 일상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전도자는 허무를 이야기하면서 보통은 그냥 한번 아이고 살아보니까 허무하네 이럴 텐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젊음도 가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성취도 사라지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면 진짜 헛되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면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그 과정의 모든 부분들이 부모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요렇게 예쁘고 저렇게 예쁘고 커서 하는 뭐 다 이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멋지게 대단하게 산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론은 헛된 거예요. 멀리 보면 허무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 하나를 붙여주십니다. 누군가 곁에 있고 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려요. 가족이 늘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가 쉽다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오늘도 함께 있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태도도 함부로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있던 사람이 이제 더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리 안 할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중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진주 외곽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분 곳에 살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부인 되는 권사님 치료를 위해서 진주에 대 방을 얻어놓고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이 점점 더 중해져서 결국에는 권사님이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 후에 몇 달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제가 일이 늦어져서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면 빨리 집에 못 가더라도 집으로 들어가면은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불도 못 켜고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 방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누워있는 나만 바라보고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불을 켜고 반가워하는 그 기색을 보면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를 가야 싫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 지금 귀하게 여겨라.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자식 이야기하고 손주 이야기하고 아플 때 같이 병원에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을 때 귀하게 여기. 제가 말끝을 흐르니까 여러분들도 다 말끝을 흐려요. 이번 똑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아, 있을 때 잘하라 하니까 옆에 쳐도 있을 때 잘해라. 아, 자기가 잘해야 되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맡겨진 일을 힘써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리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전도자는요 일을 귀찮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아이고 내가 뭐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오기가 싫다 큰일 날 말을 응? 왜요? 우리가 아무리 일이 많고 싶어도 아프거나 다른 일 생기면은요 교회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고 할만하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괜찮으니까 내가 일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이 많으면 그걸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왜 일을 내만 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만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바깥은 일은 뭐 그렇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더 대단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숨 쉬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내가 숨을 잘 못 쉬겠네,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그랬거든요. 아, 이상하게 맥이 빠르고 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백이 넘고 호흡이 가쁘고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겁이 나요.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 잘 몰라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결국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바로 입원하세요. 응? 내가 글 쓰는 게 있는데 그 마무리 해놓고 그래 가야 되는데, 아,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잠깐 그냥 바로 가버린대요. 그래서 저 한 시간만 여유주세요. 내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글 쓰는 거 마무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숨을 쉬는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을 안 쉬거나 쉬어도 산소 공급이 5분만 안 되면은 이 세상과 작별하고 천국 가야 되니 우리들이. 하루 종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나와 만나는 사람이 기쁘게 웃어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나온 날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는 날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월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이 복된 시간,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인생의 극적인 순간만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는 만나를 보면서,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했다면은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만나야? 우리는 고기 먹고 싶은데, 아이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저는 개고생이라는 속된 말인 줄 알았는데 개라는 말이 접두어로 아주 크고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도 안 쓰고 싶긴 합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 그러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잖아요. 다윗은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서 살 때에 그 양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잘 쳐볼까? 사로운 짐승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물맷돌 가지고 짐승 오면 그거 때려잡으려고 연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짐승이 오면은 힘을 주어서 가서 기어코 움켜 도망가는 곰과 사자, 입을 벌리고 그걸 찾아오고 그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특별한 행사 몇 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을 귀하게 여길 때에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0: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은혜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한 분에게 감사하세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식도와 이 위장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먹어도 맨날 체해요. 체하는 게 뭐가 체하느냐. 저는 이게 뭐 체한다는 게 음식이 그냥 내려가다 딱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만 이게 뭐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형편 안 되면 일 안 맡깁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또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체 공휴일, 오늘 그렇게 이름 붙여 있더군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신 그곳에 함께하는 분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누군가는 쉬고 계시지만 또 누군가는 여전히 일터에 계시죠. 일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 귀한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긴 강이 바다와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바다를 향해 강이 뭐 수백 킬로, 어떤 때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그래서 속도를 줄이며 그동안 가지고 온 일종의 영양분 가득한 흙과 모래를 내려놓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내려놓는 자리, 거기가 삼각주랍니다. 그래서 삼각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하네요. 강물은 삼각주가 만들어지도록 빨리 달리는 그 강물의 속도를 포기하고 낮은 곳까지 흘러가야 한대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런 삼각주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내가 가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점. 어쩌면 겸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되는 것 같고 여기서도 발전이 없어서 어쩌면 뒤처지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넓고 풍성하고 여유 있고 관대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자리, 내가 바로 요즘 저런 시간 보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삼각주 같은 비옥한 인생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이 오프닝과 연결해서 열매라고 한번 해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열매,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시계를 보통 뭐 전자시계, 요즘은 이게 스마트워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시계들도 많이 차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태엽이 돌아가는 그런 시계 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기계나 시계 안에도 보면 그런 그 작은 톱니바퀴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작은 톱니바퀴는 몇 바퀴씩 돌잖아요. 서로 속도가 다른데,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맞아 돌아가는 거죠. 참 정교합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또 몇 번 돌아갈 동안 큰 톱니바퀴는 한 번 돌고, 이런 게 다 계산돼야 그것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 작은 톱니바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가 고장이 나버리면 전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기도 하죠. 고장이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속한 공동

공채가 이런 톱니바퀴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누군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빠지면 아무 티안 나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 저렇게 천천히 도냐? 빨리빨리 좀 하지. 그래서 내가 빨리 돈다고 톱니바퀴 전체가 다 빨리 도는 게 아니거든요. 또 천천히 돌아간다고 그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추어 주어진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일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열매를 맺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열매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이 왔습니다.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오는 시간이죠. 찬양 한 곡을 정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천 임마누엘 교회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또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5월 하고도 오늘이 벌써 25일 5월이 또 다 가고 있습니다.
1: 마지막 초네요.
0: 네. 예. 예.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6월입니다. 날씨가 벌써 많이 여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대체 휴일로 또 쉬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글쎄 저는 그냥 기대하기를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우리 은혜 나눔의 시간에 함께 듣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네, 주시고 우리 네. 또 이야기 계속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제목도 좀 특이하고
0: 네.
1: 그다음에 가사의 내용도 약간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0: 예.
1: 제목은 살아라 살아내라.
0: 예, 살아라 살아내라.
1: 예. 네. 나무엔
0: 예, 찬양팀이죠. 네, 네네. 나무엔의 작사 작곡한 네. 찬양이고요. 네. 살아라 살아내라입니다.
1: 저는 뭐 이 곡을 몰랐는데
0: 네.
1: 어떤 그 교회 사모님하고 그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0: 예.
1: 사모님께서 이제 쭉 간증을 하면서 이 찬양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아, 이 찬양을 네. 소개를 받으셨군요.
1: 네. 네. 그 내용인 즉슨 이제 뭐냐면
0: 예.
1: 그 목회는

0: 아니더라도 어떤 네. 특별한 그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 잘 안 됐어요.
1: 그 목사님 네 분이요?
0: 네.
1: 네네네.
0: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제 실망이 커가지고
1: 예예.
0: 아 이렇게 쭉 처져 있을 때에
1: 네네.
0: 그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이제 뭐 그만두고 네. 우리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자라는 아, 데까지
1: 아예,
0: 이렇게
1: 아예 목회를 네. 그만두실 뿐만 아니라
0: 네.
1: 이제 목사 타이틀도 그냥 내려놓자
0: 네, 네,
1: 아
0: 네.
1: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로
0: 네,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1: 많이 힘드셨다는 얘기네요.
0: 네, 네. 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 찬양을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1: 예.
0: 목사님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다시
1: 예.
0: 일어섰다는 그런
1: 오, 예.
0: 말씀이고
1: 오,
0: 지금은
1: 네.
0: 남해에서
1: 네.
0: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일종의 어떤 영적인 사역의 슬럼프가 좀 찾아오셨던 어떤 시간에
0: 네네.
1: 그분들을 일으켜준 찬양이라는 네네. 말씀이죠.
0: 그 찬양인데요.
1: 예. 네. 가사를 한번 그러면 좀 짚어봐 주시겠어요?
0: 네.
1: 네.
0: 아침에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1: 예.
0: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1: 아멘.
0: 너를 둘러싸는 세상이 네 마음 같지 않더냐? 고단하더냐? 그래, 그만 일어나라. 저 구름 너머로 감춰진 하늘을 보아라. 너를 기다린다.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1: 아멘.
0: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를 기다린다. 저 하늘이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라. 살아내라.
1: 아멘.
0: 살아내고 살아내다. 불현듯한 그 시간을 마주하기를 나는 소망한다.
1: 아멘.
0: 여전히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쉬운 그 시간을 살아라, 살아내라.
1: 아멘. 야, 참 간절한 어떤 그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아닌가.
0: 네.
1: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목사님 불러주신 이 가사만으로도 벌써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우리 찬양 듣고
0: 네.
1: 그 은혜로 여러분 혹시 찬양 들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결단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문자로도 남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장 0981번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0: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그 나무엔 이 찬양팀의 이 참 특유의 그 형제님 목소리로 네. 굉장히 그 담백한 찬양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가사가 지금 주저앉은 사람들을 정말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네네네. 그대로 담긴 곡이란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아마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저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또 지인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 찬양을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0: 또 우리 자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집안에서 또 방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또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
1: 많이 있죠. 예,
0: 그런 네. 걸 보면 네. 아, 이건 참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그 들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라는 표현이 좀 제 마음에 좀 계속 와닿고 남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뭐
0: 네.
1: 우리 아는 사모님으로부터 이 찬양을 받았는데.
0: 그러게요. 목사님 소개해 네. 주실 때 아니 어떤 찬양이길래 사람을 세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들으면서 야 그렇겠다.
1: 네.
0: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네. 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의

0: 있는
1: 예.
0: 그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 예수님을 생각해 봤고요.
1: 예.
0: 달리다구 너 소녀야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1: 아멘. 예.
0: 그 말씀에 이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잖아요.
1: 아멘.
0: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1: 네.
0: 또 이 아침밤부의 가사에 뭐 어제의 슬픔은 어제로 족하니
1: 예.
0: 살아라 너의 새 하루를
1: 예.
0: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1: 예.
0: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예수님 말씀도
1: 아멘.
0: 생각이 났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0: 이 찬양 아니 이 찬양의 네. 가사 쪽에 보면
1: 예.
0: 뭐 특별히 그 말씀에 관련된 뭐 부분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1: 예.
0: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1: 네.
0: 볼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말이죠
1: 예.
0: 의미하는 바가 너무 깊고
1: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찬양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1: 사실 아까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 마가복음 말씀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0: 죽었죠.
1: 그렇죠. 예.
0: 네.
1: 그
0: 네.
1: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죠.
0: 죽음이죠. 네.
1: 네. 근데 그 깊은 절망을 예수님이 네. 깨트리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일어나라.
0: 네.
1: 오늘 찬양의 제목은 살아라 이지만 네. 일어나라 예수님의 달리다굼 이 말씀이
0: 네.
1: 아마 우리 모두에게 좀 들려지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네. 이 시간 또 가족들 안에 어떤 가족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 되고 또 함께 즐거운 가족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워보다가도
0: 네.
1: 또 누군가 때문에 멈칫하고 멈추게 되는 사연이 있는 가정들이 계신데
0: 네.
1: 그 모든 가정들마다 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0: 네, 네.
1: 그리고 또 살아라
0: 살아내라.
1: 오늘 예, 이 찬양이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0: 네.
1: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저는 살아라 살아내라
1: 예.
0: 보다도
1: 네.
0: 일어라 일어나 일어나라
1: 예.
0: 라는 그 음성으로 더 들리거든요.
1: 아멘.
0: 네, 들리고 저도 사실 우리 며느리가
1: 예.
0: 좀 귀에 조금 아파요.
1: 아 그렇군요.
0: 아파서 쭉 쳐져
1: 예.
0: 있는데
1: 예.
0: 아, 이 찬양이 참 위로하게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1: 네.
0: 며느리한테
1: 예.
0: 이 찬양 카톡을 보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여러분 또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시죠. 살아라 살아내라
0: 네.
1: 나무엔의 곡이었거든요.
0: 네.
1: 검색해보시고 또 서로 함께 공유하시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함께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고 혹,
1: 예.
0: 혹여나 실에 빠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1: 예.
0: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시고 또 살아내시는
1: 네.
0: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오늘 귀한 또 찬양으로 우리 애청자들을 격려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까 우리 인사하며 나눴었지만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0: 네.
1: 이제 다음 주에는 6월에 뵙겠네요, 목사님.
0: 네, 그렇겠네요.
1: 네, 네 6월에 뵐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0: 네. 네,
1: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샬롬.
1: 샬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쉬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담아 먹는 그 밥공기 아니면 국그릇 아니면 반찬 담아 먹는 요즘은 뭐 유리로 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그릇들 중에 대부분의 그릇들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물도 새지 않고 그렇게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유약을 발라주는 거래요. 유약을 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단단하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릇 혹은 도자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약을 바른 바로 직후에는 그릇이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유약만 발라놓았다고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섭씨 100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칙칙하게 보였던 막 물에 젖어서 칙칙하게 보였던 그 액체 그리고 그 흙이 보석처럼 빛나는 투명한 옷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불에 그 강력한 열기가 유약의 본래 아름다움을 싹 끄집어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같은 시련, 고난들이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죠. 혹시 지금 나는 요즘 내 삶이 그래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불같은 시련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면 견딜만한 가치가 있겠죠. 물론 힘드시죠. 참 견디기 어려우실 거예요. 또 오래 견디시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그 자리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교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힘내십시오, 여러분. 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 들려주십시오. 기적이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

0: 인도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지혜로운 척 하는 수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엄히 경고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하고 유창한 말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힘을 대번에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은 자기를 증명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가 아니라 삶의 실제라는 뜻이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이를테면 발의 종교입니다. 아는 대로 사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 통치권을 이양할 때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고집대로 이끌어가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왕권이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 진짜 능력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잠히 순종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두 번째, 내 의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율법 이런 것들이 집착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 말이 맞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죠. 내 의의가 살아있으면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합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핏대를 세우는 말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유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 이미 임한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처소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삶은 고단하고 무기력하고 말만 무성한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미래에 갈 어떤 처소, 개념, 오늘 현재로 끌어당겨서 사는 거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기 오늘 천국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말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으로 살면 고단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힘없는 소음에 불과해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십시오. 오늘 내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살아내십시오.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0: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경관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6화 백정마을에 나타난 의사 19세기 말 조선 그곳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바로 천민 중의 천민 백정이 있었다. 양반의 그림자를 밟았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우물조차 같이 쓰지 못했던 불가촉의 인생.

0: 결국 그들은 가장자리에 몰려 백정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 그런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고종을 치료한 시의가 백정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1: 이쪽 골목입니다. 저 윗집이고요.
2: 정말 열악하군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까?
1: 저희가 신기하니까요. 여기는 백정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2: 백정요?
1: 사마리아인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조선 속 사마리아인입니다. 노비보다 더 천대받아요. 호적조차 없어서 백성 취급도 못 받습니다.
2: 아, 그런 곳이군요. 저희가 와서 놀랬겠어요.
1: 그럼요. 아, 자, 여기입니다. 박선춘 씨! 박선춘 씨!
3: 어디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이 서양 시의? 시의라는 사람이야?
4: 그런 것 같아.
3: 근데 시의가 뭐야?
4: 고종 황제 병을 고쳐서 그 황제가 직접 내린 호칭이라던데.
3: 아,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를 왜 왔어?
4: 그러게 말이야. 진짜 박 씨를 살리겠다고 온 건가?
3: 근데 저 사람이 신기하게 생겼다. 오메. 꼭 서양 귀신같이 생겼어.
4: 그치. 어? 저렇게 있다가 확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로?
3: 그래요. 잘 지켜봐. 여차하면 부지깽이라도 들고 가야지.
0: 마을 전체가 술렁인다. 두려움과 기대, 경악과 소망이 뒤섞인 시선이 박성춘의 낡은 초가로 모여들고 있었다.
5: 아, 이렇게 끝인가 보구나. 그래, 더 살아서 뭐하나. 짐승보다 못한 인생,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복이지. 사람 대접도 못 받을 바엔 미련 없이 가는 게 나아. 어차피 이것도 끝나지도 않을 테니까.
1: 박성춘 씨?
5: 누구시오?
1: 저 봉출이 다니는 학당의 무어 선교사입니다.
5: 봉출이?
0: 봉출이는 무어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 다니고 있었다. 박성춘이 사경을 헤매자 교부에서 밤낮을 울며 기도한 아이, 바로 박성춘의 아들이다.
1: 소식 듣고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2: 우선 열부터 잴게요. 심장소리도 약하고.
5: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2: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두려워요? 내가 뭘 더 이렇게 있어서 두렵겠습니까? 사는 게 두렵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0: 그러나 에비슨의 손길을 통해 박성춘은 처음으로 사람의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
5: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백종놈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집까지 와서 호들갑이라니. 이 사람들 대체 뭐야?
2: 염증이 너무 심해요. 깨끗한 청과 물이 더 필요합니다.
1: 네, 선생님.
3: 아니, 아직도 저 집에 있는겨?
4: 반나절이 지났는데 들어가서 톡 나오질 않아? 설마 박씨 이 죽은 거 아니여?
3: 아유, 그 고전까지 고쳤다는 사람이라잖아.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4: 아, 근데 이거 진짜 그 병 나오면 이 기적이야, 기적.
3: 그래요.
5: 저기, 이제 그만 그냥 돌아가세요. 애초에 나 같은 팔자에 기적 따위는 없어.

0: 그런데 몸이 좀 가벼워진 듯한데. 아니, 대체 뭐란 거지?
1: 이제 약효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0: 뭐야, 나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안 돼. 난 이대로 끝나야 해.
2: 봉추리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봉추리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견디셔야 해요.
0: 봉추리? 그럼 장가는 보내야 하는데. 맞아. 아니야. 조금 더 살아야 해. 맞아. 나 더 살고 싶어. 저 살 수 있나요?
1: 다행히 희망이 보입니다.
3: 이놈아, 나보고 어딜 가자고?
1: 교회요.
3: 뭐 교회?
4: 살려준 건 고마운 게 맞아.
3: 아, 내가 거기를 왜 가?
1: 아, 제가 하나님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시면 아버지도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 선교사님이 살려주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맛있는 빵도 줘요.
3: 이놈아!
4: 내 팔자에 무슨 교회는? 그래도 살려준 은혜는 갚아야 하는데.
3: 에이, 나 같은 놈이 어디 감히 교회를 가.
1: 아버지, 거기는 백정인 저도 학생으로 받아줬잖아요. 누구나 와도 된다고 했어요. 아, 제발 같이 가요 아버지. 제 소원이에요.
4: 그래, 백정 팔자로 죽을 목숨 애써서 목숨 붙여준 사람들인데 은혜는 갚아야지.
1: 얼른요, 얼른 가요 아버지.
3: 아이, 그만 잡아당겨 이놈아.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5: 그렇게 박성춘은 마지못해 한 발짝을 내딛었다. 그 첫 걸음이 조선신문지에 금을 내는 시작이 될 줄 그는 아직 몰랐다.
4: 이야, 무섭다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이거. 다들 뚫어지게 나만 쳐다보고 있네. 그래, 백정 따위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아이, 내가 왜 이 짓을.
6: 저기 봐봐, 저거 백정놈 아니야? 어떻게 여기로 왔지?
7: 세상에, 정말 세상이 미쳤네. 백정이 감히 예배당에 발을 들여?
8: 오, 박성춘 씨, 드디어 오셨군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살려주신 새로운 어린 양입니다.
7: 저 목사님, 잠시 얘기 좀 해요. 이건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 양반과 천민이 같은 예배당에 앉아요? 목사님도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이건 조선의 질서가 아닙니다.
6: 맞습니다. 이건 정말 낯뜨거운 일이에요.
4: 역시 그럼 그렇지. 아휴, 저 벌레 씹은 표정들 역시 괜히 왔어. 지금이라도 나가버려야겠다.
8: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5: 사람들의 놀란 표정과 함께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무어선 교사는 고민 끝에 천천히 입을 연다.
8: 저는 조선의 질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죠. 조선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구별 않고 사랑하시듯 백정이든 양반이든 모두 사랑하실 거라는 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1: 제 생각도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사람이죠.
6: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이곳을 나가겠습니다. 어찌 빛이 어둠과 함께 있겠습니까?
8: 아, 주여.
5: 무거운 분위기 속에 몇몇의 양반들은 예배당을 떠난다. 성춘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0: 알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다.
1: 박씨, 괜찮아. 어서 들어와. 아, 다음에 예배당 올 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건 어때? 내가 옷감을 좀 보내줄게.
2: 아, 그게 좋겠네요. 저도 옷감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1: 얼른 가까이 들어와.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니 멀찍이 있지 말고. 참, 빵 받았어? 여기 빵 좀 주세요.
3: 사람? 내가 교회 사람? 지금 나를 사람이라고 부른 거야? 사람이라고?
0: 생전 처음으로 박성춘은 사람 대접을 받았다. 그들이 건네준 빵을 그는 차마 먹지 못했다. 가까이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는 멀찍이 서 있던 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3: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0: 마지못한 걸음이었지만 분명 그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거쳐 단단하게 세워진 신분의 장벽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6화 백정마을에 나타난 의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숫자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숫자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서론, 문제제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제가 창세기 주인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이야기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메시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는 이 네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이 네 사람 외에 몇 명쯤 나올까요? 몇 명쯤 나올까요? 어느 누구도 전수조사 형식으로 세워보지 않아서 공식적인 숫자는 모릅니다. 허나 제가 호기심 차원에서 인공지능 중에 챗GPT에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챗GPT는 창세기에 200명 이상쯤 나옵니다. 두리뭉실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300에서 330명 정도 추산됩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예, 호기심이 좀 더 번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수가 총 몇 명쯤 될까 하고요. 예, 확인해봤습니다. 편차가 좀 있더군요. 우선 두 인공지능은 3,000명 전후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허나 우리 성경책을 만드는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인명사전을 제가 봤더니 1,888명입니다. 2,000명이 조금 안 되죠. 이름이 있는 사람들. 한국캠프터 선교회 인명사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897명. 1,889십 요 정도예요. 그리고요, 책 한 권이 있어요. 한 저자가 4년간 성경 인물을 쭉 확인해서 책을 내었는데 그가 확인한 수는 2,197명이에요. 2,200명.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길까요? 이름만 있는 사람을 숫자 세는 거랑 누구누구 아내라고만 나오는 사람들을 숫자 세는 거랑 그걸 더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이렇게 커져요. 더불어서요. 자, 이제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볼게요. 우리 교회 3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드리는 평균 출석수는 몇 분일까요? 청년 교구를 포함해서 출석수가 500명입니다. 실수만 해서 허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500명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부부터 하여 중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는 몇 명이냐? 200명 조금 안 되니 그냥 200명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몇 명이냐? 도합 700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창세기 속 인물들의 수, 성경 속 인물들의 수,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제주총신교회 성도들의 수. 어떠세요? 숫자로 딱 파악하니 직관적으로 한눈에 쏙 들어오는 편리함은 있죠. 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숫자로 표시되는 순간 그 인생 그 생명의 소중한 이야기 서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속에 숫자 1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죠?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요, 그 주인공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라는 주인공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마음 한켠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영원토록 저주받은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인생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이스마엘,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 어떻게 됐을까. 예,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답니다. 이게 문학적 호기심의 상상력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양적 관점인데요, 이 영혼들도 소중한 인생들이지 않나, 잘못하면 내가 가인일 수 있는 거고 이스마엘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아, 이분들 참 안타깝다, 좋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봅시다. 우리 교회 700명이랬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 통계로 제가 말을 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누군 아브라함이고 누군 그저 숫자 1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죠. 모두 다 아브라함이고 모두 다 이삭, 야곱, 요셉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속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엔 재무제표의 1에 불과한 3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몰라도 될 사람.

0: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는지를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입니다.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 들어있는 장에만 나옵니다. 예,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직 아브라함이 계명 전입니다. 그러니 아브람, 사라가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출산을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당신은 관습이었답니다. 부인이 불임이면 여종을 통해 후사를 잇는 문화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을 말한 후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그대로 받아 어떻게 하느냐, 하갈을 아주 노골적으로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학대에 못 이긴 하갈은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광야로 도망했다는데 광야 나가면 죽는 겁니다. 학대로 인해 나간 그 하갈에게 예,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일에 불과한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를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7절과 8절을 보여드릴게요. 7, 8절 가운데 7절의 노란 글씨, 8절의 노란 글씨를 유념하시고 잘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1: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사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0: 7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노란 것이 보시겠어요? 뭐라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명칭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 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명칭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재무제표 1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하갈을 만날 때 이 명칭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시킨다라는 것 유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21세기 용어로 말할게,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면 국가랑 동일인 거죠. 하나님과 동일급인 겁니다. 하나님이 몸소 수고롭게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만나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8절에 되어 있죠. 하가라 라고요. 우리나라 어느 시에 그랬대요.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된다고 하가라 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벨에게도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이렇게 이름으로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바로 앞장인 15장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마 라고 호칭이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직접 안 내려와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호명을 했다면 16장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환상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를 일부러 수고롭게 내려보내사 호명하신 겁니다. 자,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거의 동급 호명이죠. 그런데 환상보다는 실제로 나타나서 호명했으니 하갈이 좀 더 우위 아닙니까? 저는 그래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 재무제표 1에 불과한 이 여인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꽃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갈게요. 오셔서 이름 불렀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11절입니다. 11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0: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리고 그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 태중약 이름을 누가 장명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입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방관으로 지금 쫓겨났거든. 예,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장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우. 그런데 장명을 또 가만히 봤더니 이름이 뭐냐? 이스마

0: 엘이죠.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으시고 있다는 소리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현재 완료형이라고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이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뭐라 계속 호칭할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듣고 계셔, 계속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으로 장치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사라가 너를 듣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는 너 듣는다.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뭐가 보입니까? 재무제표 일에 불과할 법한 여종 몸종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보다 더 크게 터치하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독을 하시면, 통독을 하시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저처럼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가만히 집중해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런 터치에 이제 하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 두 구절인데 그 두 구절 중에도 노란 글씨가 톡톡 들어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1: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0: 예, 13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터치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잘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반응하고 고백하고 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저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히브리어로 적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일단 히브리어 알려드릴게요. 엘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로이. 오늘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엘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저를 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고 난 후에 그 감격을 담아 하나님을 특정한 칭호로 부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성경 속에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뜻이 뭡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케이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 그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 뜻이 뭐냐? 내 승리의 인생에 깃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 아브람보다도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왔으니 그게 뭐였느냐? 사라의 몸종 하갈의 신앙 고백.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 이거는 왜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로 적어놓고 이거는 왜 히브리어로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살갑게 다가오거든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살갑게 다가와요. 엘로이, 여호와 이레보다 더 살갑게 다가와요. 엘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14절 봐야죠. 14절에 또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돼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부엘, 라헤, 로이. 아이고 어렵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해놨네요. 두 철자씩 끊어서 읽으면 돼요. 부엘, 라헤, 로이. 뜻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여러분, 광야입니다. 축으로 간 거예요. 네, 축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그리고 샘을 주셨대요. 그 샘에서 그 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이 샘은 부엘라헤로이에요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 뜻이 뭐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자, 보십시다. 광야에서 샘이라고 하면 그 물의 양과 그러면 괄괄괄이겠습니까? 졸졸졸이겠습니까? 제주도 용천수 생각해 보세요. 퐁퐁퐁이에요. 광야의 샘은

0: 을조을조을 셈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의 그 양과 흐름이 지금 나에게는 괄괄괄 대박의 은혜는 아니지만 졸졸졸 은혜일지라도 멈춤없이 흐르니 그것이 내 인생 광야 여정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내 삶을 지탱해 가게 하는 생명수 원천이라고 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목마름의 해가를 주신다고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창세기 설교는 창세기의 주인공들을 나눈 게 아니에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나눈 거예요. 아브라함은 방관했어요. 그 주인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여인을 방관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겠다고요? 몸종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룩한 호칭으로 친히 몸소 내려와 주신 여호와 하나님, 몸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아 호칭한 것과 동일하게 하갈아 라고 이름 불러주며 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몸종 하갈에게 너의 고통을 듣고 있노라 알려주신 하나님, 몸종 하갈에게 그 태중의 아기 이름까지 장명해 주사 하나님의 고통을 듣고 있음을 늘 알도록 장치해 주신 하나님, 몸종 하갈로 하여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누구한테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괄괄괄 대박의 은혜는 아니나 졸졸졸 하나님의 보살핌의 샘이 끊기지 않게 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오늘 하갈에게 나타났다고 해요. 잘못 잡혀 일에 불관한 사람에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갈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란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
0: 다시 읽어보십시다. 제가 6절 읽을게요.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1: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
0: 네. 여러분 이분이 하갈을 만나주신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왕족의 신이고 귀족의 신일 수는 있어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자, 설교 본문 풀이 끝. 여기까지예요. 잘 따라오신 거죠? 이제 나에게 적용할게요. 21세기 제주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데 세 가지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나에게는 엘로이 하나님이
1: 있습니다.
0: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엘로이. 엘로이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엘로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일단 해주세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국교회 교세 통계표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주충신교회 교세 통계표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사람을 재무제표의 숫자로 보는 하나님도 아니시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같은 주인공이나 영웅 리더 같은 사람들만, 목사 선교사들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하나님, 먼지 더미에 앉아있는 자 거름 더미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높은 곳에서 일어나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걸어 하갈은 뭐라고요? 엘로이 하나님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거대사 세계, 거대한 세계사 연극 무대 속에서 단역 1에 불과한 나에게 그렇게 엘로이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요. 나에게는
1: 부엘 라헤로이가 있습니다.
0: 부엘 라헤로이. 부엘 라헤로이. 여러분 이 셈은요, 이 셈은요 괄괄괄 은혜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러다요 저한테요. 목사님 대박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 제가 그랬죠. 대박 없다고. 졸졸졸 은혜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과 흐름이 콸콸콸이 아니라 졸졸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

0: 광야 여정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오늘 내일 내 삶을 제주에서 이어가게 하는 생명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 부엘라의 로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3부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의 엘로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엘라의 로이가 있게 했고요, 오늘 축도 받고 나서도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뜬금없을 겁니다만 좀 길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1: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0: 목사님, 본문에는 예수님 안 등장하는데요. 예, 뜬금없지만 함축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했다면, 오늘 본문요 창세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의 사자로 친히 불편하시겠지만 번거롭겠지만 내려오셔서 하가라 하셨죠. 이 땅에 친히 몸소 내려온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 땅에 친히 내려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뭘 주죠?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주죠. 이스마엘이란 이 이름 역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암시합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갈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귀신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어 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이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여러분, 어미 되는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의 이름을 매일 얼마나 자주 불렀겠어요. 하갈, 이스마엘 이리 와, 이스마엘 어디 가,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을 늘 어미 옆에 붙어있게 했겠지요. 딴 데 가면 안 된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상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귀신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바벨 사회 현장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서는 당연 지사고요, 축도 받고 나가서 우라질하는 육두문자가 나오는 가정, 직장, 사회 현장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수시로 부르고 예수님을 늘 내 옆에, 예수님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직장 갑니다, 가정 갑니다, 내 옆에 있으세요, 붙어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적용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2,300명의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1,880에서 3,000명 인물들,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700명 인물들, 그리고요 전 세계에 있는 인구 70억의 인물들 모두 다 누구냐? 주인공인 아브라함이겠지만 또 모두 다 누구냐? 일에 불과한 하갈일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모두에게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숫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숫자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과 존재와 실존을 살피시는 하나님. 2주 전 주일에 예화로 나누었던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들을 혐오했던 니체 기억나시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필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문학에서는 위대한 스승으로 탑 랭킹 3위 안에 들어가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났더라며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속 예수님, 예수님을 배신한,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저버린 가룟 유다, 문학의 아이콘이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스스로 파국으로 가게 된 사울왕, 다 이분들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정말 잘 만났더라며 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자식들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엘로이로 다가가 주세요. 아무개가 엘로이를 만난 하갈이 되게 해주세요. 예. 끝으로 이 자리에 오신 3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심령 속에 있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요, 하나님이 나를

0: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귀신과 족에서 구원하셨어.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수시로 상기하면서 주기적으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어떠신가 싶어서 그래요. 왜? 예배당에서 억지로라도 예수님 이야기 듣겠지만서도 집에 갔을 때, 직장에 가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들 스스로 들리게 하는 장치를 안 만드시면 까먹어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늘 내 옆에 붙어있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콸콸콸 은혜는 아니지만 졸졸졸 은혜가 끊이지 않는 부헬라의 로이의 셈이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축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축도 이후 오늘과 내일에도 부헬라의 로이의 셈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 여정 잘 헤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친히 보내사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엘로이로 알려주셨군요.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아들의 이름까지 장명해 주셨군요. 콸콸콸의 은혜는 아니나 졸졸졸 부엘라의 로이의 은혜가 끊기지 않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혹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쉬는 날이네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혹시 막 멀리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신 분 없죠? 예배 잘 드리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멜로디만 들리다가 가사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은혜 받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기도가 잘 되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고, 물론 막 찔릴 때도 있지만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고백이고 내 이야기고. 그런데 또 사실 이것 또한은 정반대, 삶이 힘들고 속이 막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건강도 또 표정도 좋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속사정은 어떤지 돌아보자고요.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찬양은 어떻게 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빠른 버전, 밝은 버전으로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새깨라가 뭐야? 새깨라? 어?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그 영적인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깨워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막 찔리고 또 공감되고 그쵸? 기도도 잘 되고 찬양의 멜로디도 다 내 얘기고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는 그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 말씀이 기본이고 예배도 아주 잘 드려야죠. 어제 예배 잘 드리셨죠?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디 막 떠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해서 이번에는 주께 가까이라는 곡을 같이 나눌 텐데 주께 가까이 이런 곡도 있지만 주께 가까이 이렇게 좀 밝은 버전도 있어요. 이번 주께 가까이 좀 밝은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유 에스터 죽게 가까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깨라에 전화 연결되면요 교회를 갔다 교회 드디어 갔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를 가겠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분 갈 것 같은데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교회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아, 교회 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기쁘거든요. 이 시간에 창원에 계신 분 그때 교회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는지 저 진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0: 네 저 신채원님.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아,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0: 예. 지난번 우리 작년에
1: 네.
0: 작년 6월에
1: 네.
0: 통화가 됐었잖아요.
1: 네,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거든요.
1: 아, 네.
0: 와, 꽤 오래된 방학인데. 그때 우리 라디오 앱에 라이브 찬양하다가 그때 문자
1: 네네,
0: 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전화를 연결됐는데
1: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1: 아, 저는 이제 그 본가로 들어가서 네. 어머니랑 같이 그 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30년 방학 끝 맞죠?
1: 네. 네.
0: 지금 그때 계시는 곳이 창원이라고 했는데.
1: 네네.
0: 본가를 들어갔다라는 게 어디예요 본가가?
1: 네, 아 진해예요.
0: 경남 진해.
1: 네네.
0: 진해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1: 네.
0: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서
1: 편찮으셔서.
0: 편찮으셔서.
1: 네네.
0: 그럼 진해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까?
1: 네.
0: 어디 교회? 어느 교회예요?
1: 아 진해 반석교회라고.
0: 진해 반석교회.
1: 네,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0: 아 어머님이 혹시 그러면은 진해 네. 반석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1: 네네.
0: 어머님 원래 다니셨고.
1: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 다녔어요.
0: 어릴 다니다가 이제 신채원님이 좀 이제 꽤 오래 쉬셨구나.
1: 네.
0: 진해 반석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겠는데요?
1: 아, 네.
0: 어렸을 때부터 분들이라. 우리 막 채원아 채원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죠?
1: 네네.
0: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때 그리고 교회 소개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창원극동방송에서 연락하기로 네네. 했던 것 같은데.
1: 아, 예,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때 세관교회 좀 말씀하셔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때 뭐 다쳐가지고
0: 네.
1: 예, 못 가고 있다가 또 급하게 또 이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로 가게 됐습니다.
0: 그랬군요.
1: 약속을 좀 못 지켜서 되게
0: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거기 네. 창원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1: 네.
0: 또 이쪽 진해 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또
1: 네네네.
0: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네. 어머님과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1: 네네.
0: 감사하잖아요. 혹시 옆에 어머니 계시나요?
1: 아니요. 어머니는 지금 저기 서울 가셨어요.
0: 아,
1: 병원
0: 그래요?
1: 때문에. 예예예.
0: 이 30년의 방학을 끝내고 어렸을 때 다녔던 네. 교회를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1: 뭐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갔었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뭐 원래 그

0: 끼어져 있었던 그 기간이 없어진 거 그냥 별로 표가 안 났어요.
1: 예?
0: 다들 뭐 30년 넘게 안 다녔던 데를 표가 안 났다고요.
1: 표가 안 났다고요?
0: 예, 예, 예.
1: 중간중간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셨어요?
0: 예, 예, 예.
1: 어,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막 떠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0: 아, 예, 항상.
1: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0: 네네.
1: 어, 정말 엊그저께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된 느낌 같이. 그런가요?
0: 아, 네. 별로 크게 뭐.
1: 다행이네요.
0: 네.
1: 그때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0: 네, 잘 받고. 선물책 주셔가지고.
1: 네네.
0: 글자도 크고 해서 좋아서 어머니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1: 성경책이요?
0: 잘, 예, 예. 그때 성경책이 왔더라고요.
1: 어, 제가 성경책도 드렸나요? 그때 식사권하고 예, 예. 커피가 선물로 드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0: 네, 예, 그 아니 성경책도 하나 왔었거든요.
1: 아, 성경책도.
0: 예예. 예. 아. 글자가 좀 커서.
1: 예예. 예.
0: 되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하거든요.
1: 잘 됐네요.
0: 네. 그때 받은 게 많아서.
1: 아유, 아니 이제 뭐 그 축하 선물이에요. 교회를 아, 다시 네, 나가게 된 축하 선물. 하나님께서 네, 주시는 감사합니다. 축하 선물.
0: 네.
1: 그때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교회 네네.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
0: 네네.
1: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감사의 네.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0: 아,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우리 네. 신채원님.
0: 네.
1: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네. 저하고 작년에 이제 6월에 통화가 될 때 그때 네. 9374번님의 그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됐었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이 누구셨죠? 9374번님이?
0: 예. 아, 친구였어요.
1: 친구.
0: 예, 예.
1: 친구가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고 친구가 네네. 우리 채원이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줘라.
0: 네.
1: 이런
0: 네.
1: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어, 우리 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채원 씨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0: 아, 좋아합니다. 맨날 저 볼 때마다.
1: 예.
0: 우리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네. 근데 이제 갔잖아요.
0: 네, 그럼 되게 좋아하죠.
1: 되게 좋아하고.
0: 예, 예, 예.
1: 어,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같이 지내 계시나요?
0: 있습니다.
1: 창원에
0: 아니,
1: 있어요.
0: 창원에, 예, 예, 예.
1: 어, 그 친구, 예,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친구 네. 이름 불러가면서 고마움의 어.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0: 네, 아, 그 대장 지연아 늘 기도해주고 걱정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40년 우정 변치 말자. 늘 응원할게. 고마워. 사랑해, 지연아.
1: 예. 우리 지연님.
0: 네.
1: 지연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친구, 어, 채원 씨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0: 네.
1: 같이 이렇게 또 교회도 다닐 수 있게 됐고.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1: 그때 우리가 어, 우리 지연 씨께도 선물을 드리기로 했나요?
0: 네. 아, 네.
1: 아, 그랬어요? 드린 거죠, 네네. 그때? 어.
0: 네네.
1: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축하의 네. 선물, 네. 신채원 씨께 꽃바구니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0: 어머, 아니, 어.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1: 방송이에요, 방송.
0: 어머, 어떡해.
1: 어머, 어떡해.
0: 아, 저는 아까, 어머, 어떡해.
1: 야, 이거를.
0: 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1: 아, 이거 너무 놀라지 아니, 마시고. 원래 새끼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인 듯 그냥 일상이듯 저희가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꽃바구니 선물 어, 우리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채원님께서 네.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응? 아직까지 놀라지
0: 아, 너무 당황스러워.
1: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0: 아유, 죄송해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가장
1: 아,
0: 좋아하는
1: 저는
0: 인생
1: 그냥
0: 찬양.
1: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0: 예.
1: 네,
0: 인생 찬양.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1: 저는, 아, 죄송한데,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0: 그냥 찬양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찬양
1: 그,
0: 제목
1: 뭐지?
0: 가장 좋아하는 거.
1: 은혜라는 찬양
0: 은혜.
1: 있대요, 보니까.
0: 모든 것이
1: 네네네.
0: 은혜, 은혜.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1: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뭐, 어머님이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0: 예.
1: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0: 예.
1: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1: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자,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30년 방학생 깨웠네요.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다녔던 진해 있는 반석교회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화인 줄 처음에 몰랐다가 당황하시고 지금 막 급하게 또 일하시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시원한 노래, 시원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족의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요, 그 제가 새끼라 이 스튜디오 안에 진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우리 새끼라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사랑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그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링크 여러분 복사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 가장 많은 전도 요청 중에 하나가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전도 요청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0: 아,
1: 김민수 PD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0: 네, 잠깐 제가 일하고 있어서.
1: 아, 예, 예.
0: 네.
1: 지난번에 저하고 그때 통화 한번 했던가요? 최근에?
0: 예전에 했었고, 저 이제 예배에, 예. 예. 그리고 건강도
1: 잘 나가고, 나가고 계세요?
0: 네.
1: 아.
0: 또 빠른 저기를 해요.
1: 예? 뭐를 해요?
0: 유년분들 아침에 이제,
1: 예, 예.
0: 그, 저기 뭐지? 찬양, 그거 아. 해서.
1: 아, 딸이?
0: 단장에 올라가서 이제.
1: 아, 그 찬양팀 싱어하는구나.
0: 네네.
1: 아, 딸도 같이. 딸도 원래는 안 다니다가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0: 네. 그 딸이 먼저 다니고.
1: 네네. 네. 그때 이종기님 그 언니 요청으로
0: 언니 맞아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1: 동생 네. 아 동생 어제 등록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문자가 왔었어요.
0: 네. 네.
1: 어디 교회 가셨어요?
0: 여기 평택의 순복음요.
1: 평택 순복음 교회.
0: 네.
1: 그때 올해 1월인가 저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0: 그쵸.
1: 그때 바로 갔어요?
0: 네.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1: 그 다음 주에.
0: 그 주간. 네. 오, 그 주간이었어요.
1: 바로 가셨네.
0: 네.
1: 이야. 7년 동안 쉬고 계시다가 그렇죠?
0: 네.
1: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복귀된 거.
0: 감사합니다.
1: 그때 주얼리 연어 잘 선물 받으셨죠?
0: 네네.
1: 아 우리 언니한테도 그때 화장품이랑 선물 보냈는데.
0: 네.
1: 언니가 너무,
0: 너무
1: 좋아하셨겠어요.
0: 언니가. 아니요 언니가 워낙 네. 네, 좋으세요.
1: 딸도 엄마랑 이제 같이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동생도 다니고 있고.
1: 동생도?

0: 네. 그러니까
1: 동생은
0: 아들, 제 아들.
1: 아, 아들, 딸, 아들 다둘다다 갔군요.
0: 네. 네.
1: 미리 다니고
0: 그리고
1: 있었어요, 걔네는?
0: 그러니까 동생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1: 아,
0: 때.
1: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쭉좀잘 다니는군요.
0: 네. 예.
1: 잘 됐네.
0: 또 애들 아빠가
1: 네.
0: 아침에 태워다 주고 이제 시간대가
1: 아,
0: 안 맞으니까
1: 예.
0: 일찍 딸은 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 태워다 주고 또 저희도 데려다 주고
1: 예.
0: 또 데려오고 예.
1: 아빠는
0: 그래서
1: 그냥 기사만 하고 아빠는 예배는 안 드려요? 아직?
0: 네 아직은 그래서 식사라도 그냥 끝내고 편하게 했더니 아직은 그거 예.
1: 그게
0: 그래도
1: 보면은 우리
0: 감사하죠.
1: 애들이 이제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들이 이제 서서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아빠도 마음 열릴
0: 네.
1: 거예요.
0: 그런데다 대통합 예배가 여기 교회는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딸이 단상 올라가서 하는
1: 예.
0: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다음에. 네, 원래 이번 주간인데 들었다면 다른 데 때문에 안 되고 뭐 6월이라도 예, 그때 저기 하려고요.
1: 그 아빠도 남편도 옛날에
0: 네.
1: 신앙생활 했던 분이세요?
0: 안 하다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1: 결혼하고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안
0: 네,
1: 다니고
0: 그때 이제
1: 계시는군요.
0: 천안으로 다녔었거든요.
1: 아, 천안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0: 네, 전 결혼하면서 여기, 예.
1: 예. 이정원님께서 이제 잘 결단하셔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애들이 옆에서 딱 측면 공격하면은 이제 남편도 잘 다녀서 모든 가족이 다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 바라고
0: 네.
1: 기도해야겠다. 예.
0: 네, 진심으로
1: 아,
0: 감사드립니다.
1: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그첫 예배랑.
0: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할까, 은혜, 그리고 또 찬양 드릴 때랑. 근데 이제 한 번씩 그게 약간 어색한 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하다가, 순간 애들도 엄마가 이제 하면 그때 한입 넣었다가 다시 막 하고, 그런 모습들도 좋고, 그리고 저도 가능하나,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힘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막 소리지르고 뭐라 할 텐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뭐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해결하고, 그런 면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1: 와, 우리 이정원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거 진짜 축하드리고 그
0: 네.
1: 뒤로 여기 새끼라 가끔 들어봤어요? 그때 전화 연결된 뒤로?
0: 사실은, 예, 잘못 들어서 언니가 전화 와서 지난번에 그리고 한두달 엄청 아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네, 다시 또힘 얻어서, 예, 그게 첫 번째니까.
1: 일하는 시간대여가지고 그 시간에 잘못 들으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동생 지금 많이 좀
0: 네.
1: 아프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0: 네,
1: 그때 전화 못했고
0: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을 때가.
1: 잘 그래도 이겨내셨네요. 잘 이겨내셨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0: 네.
1: 그때 막 교회 쉬고 있으면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방학 끝내고 개학했다 해서 축개학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0: 네.
1: 선물을 드려요. 네,
0: 고마워.
1: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0: 네.
1: 예, 지금
0: 감사드립니다.
1: 보니까 일하시는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좀 바쁘신 것 같네.
0: 목소리가 좀 그렇죠.
1: 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좀 저랑 잠깐 한 1분 기도할 수 있어요?
0: 잠깐만요. 제가 자리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1: 잠깐이면 되니까.
0: 잠시만요. 네. 제가 자리를
1: 아유,
0: 옮겼어요.
1: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원 씨가 올해 1월에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결단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0: 아니, 그때 되게, 마음이, 가슴이 뭔가, 뭉클해지고, 또, 언니도 그렇고, 또, 저희, 그리고 또, 그쪽 교회에 정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일반, 이런 데서는 이과 막 이런 걸로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하는데, 너무, 예.
1: 그니까요, 참.
0: 너무, 너무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나는 할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거기 뭐 권사님, 전도사님. 너무
1: 그래요.
0: 감사드려요.
1: 아, 자,
0: 저희
1: 이 시간,
0: 언니한테도 너무
1: 아이고, 그니까요.
0: 감사드리고. 최고예요.

0: 저희 언니.
1: 그니까요. 우리 이종기 언니. 참 그때도 막
0: 정말 우리
1: 울컥 울컥 하면서 정말
0: 친정에도
1: 동생 사랑하는
0: 너무
1: 마음으로.
0: 잘해요. 어머니 아버님 연세 많으신데
1: 예.
0: 진짜 다니면서 예,
1: 예.
0: 모시고 다니고 진짜 잘해요. 정말 저희 언니.
1: 우리 이정원님이 좀 바뀌셨어요. 감사가 지금 넘치네요.
0: 아.
1: 그때보다 감사가 훨씬 많아요. 진짜 그 뒤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정원님, 우리 감사기도 저랑 잠깐 드리실까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노력을 안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1: 구주로
0: 구주로
1: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게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정원 씨가 이렇게 계속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저도 참 보람되고 너무 예 좋네요. 좋아요. 참 예.
0: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1: 예, 앞으로도 진짜 그 감사 고백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지금도 좋고 아니면 7년 전에 좋아했던 것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거 있어요?
0: 저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1: 똑바로 보고
0: 그
1: 싶어요.
0: 정말 그 어릴 때
1: 네네.
0: 거기 그게 되게 많이
1: 네.
0: 예.
1: 참, 진짜. 저도 어렸을 때그 부르면서 제 자신 막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곡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정원님은?
0: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그 언니 오빠들이 서울에 오셨었어요. 제가 여고를 다녔었고.
1: 네네.
0: 근데 그때 아무튼 겨울이었고 기억은 그때가 한참 이제 막 수능, 고3 되는 수능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1: 네네.
0: 공부. 근데 그 곡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들려주셨을 때 참, 그래서 숙제자가 정말 한번 교회에서 그 곡을 많이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할 때마다 그때 옛날 그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근데 참이 곡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이게 거듭나는 그 순간 막 되게 풍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많은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1: 네.
0: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1: 그니까.
0: 찬송가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1: 예. 똑바로 보고 싶고 막 걷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내가 좀 갓길로 갔다면 다시 좀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0: 그리고
1: 곡인 것 같아요.
0: 진짜 뭐 일을 원래 했던 일을 안 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거의 10년째 되어가는데
1: 네네.
0: 참 아이들 키우고 그런 일상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렇구나. 아유, 오늘 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0: 네,
1: 예. 이정원님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예.
0: 네.
1: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부르죠? 시작.
0: 답이 계셔서 답이.
1: 알겠습니다.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새끼라 마지막 곡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정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시간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네,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이다. 네, 22절에 나오죠.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그냥 버리려고 내다 던지려고 그냥 나중에 그냥 이거 그냥 내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삼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요. 또 한 그릇이 나오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여기다가 좋은 거 귀한 거 담아서 대접해야지. 어느 한 그릇은 야 이거 그냥 갖다 그냥 언제 시간 날 때 그냥 저 갖다 그냥 다 내다 버려야 되겠다 싶은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게도 이런 믿음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거 그냥 다 내다 버려야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그냥 다 싸서 그냥 갖다가 버려야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잘 써야지.

영광을 담아서 좋은 걸 담아서 잘 대접해야지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긍휼이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양이, 내 형편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는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근데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하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그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인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 공의의 심판장에 되셔서 우리를 다 판단하시기로 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다 재단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로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셨고, 22절에 말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오래 참으사 관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짓이 못돼 처먹었어. 별 볼 일 없어. 못난이 못난이 이런 못난이가 없어. 그런데도 오래 참으사 관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3절 말합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긍휼의 그릇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에 의하여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네. 나는 은혜에 의하여 빚어진,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마트에 가면 흠집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흠집 상품들을 싸게 팔죠.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크게 내려갑니다. 어떤 때는 사람도 그런 취급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는 도매급수로 넘어가는 인생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실패들로 인해서 스스로 불량품 된 건 아닌가. 아, 이번 생은 안 되나 보다 싶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뭐 농담반 진담반처럼 얘기할 때마다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 버려진 인생인가, 쓸모없는 인생인가. 오늘 말씀의 비유에 굳이 대입하자면 멸하기로 예비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 뿐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새롭게 쓰임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지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사랑받지 않을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라.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노 대신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심판 대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더하여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무도 남는 자들이 없어서 이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 그루터기들이 있어. 그들을 거룩한 씨라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씨가 있는 한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오늘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불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씨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우리에게 가당치 않을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다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납득되지도 않고 해당되지도 않는 참으로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다 버려도 쌀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그릇을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동정심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애끓는 마음. 이대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귀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가 나아서 다른 이들보다 뭐가 낫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선택되었다, 부름받았다. 다 수동태 동작을 씁니다. 문장을 쓰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이에요.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인생이 바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선택되었고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불평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일이 아니라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확인하고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빚어진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을 하신다. 하나님의

어찌하여 허물하셨느냐, 허물하셨느냐 하는 표현이 나오시는데, 이 허물하셨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야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따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이래, 뭐 이것 이렇게 생겼어, 뭐 이따우야 라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합니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어요. 토기장애가 되신 하나님은 그릇 한 덩이의 진흙으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무슨 그릇을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애의 권한입니다.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반항하기도 하죠. 왜 저렇게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르죠?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십니까? 이렇게밖에는 우리를 다루실 수 없습니까? 라고 종종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물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토기장애에 의해 빚어진 오늘 우리는 결코 실수가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빚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어떻게 그 모양이야 라고까지 하지도 아니하신다, 너 그 모양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각자 목적대로 빚으셨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어떤 그릇은 숨겨두고 허드레용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생겼느니 저렇게 생겼느니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인 것이냐, 거기에 오늘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허드레용으로 만들어 놓은 저 못난이 같은 그릇이 야 너 뭐 그렇게 생겼어 라고 하나님이 허물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귀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버려질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도록 예비하신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요? 라고 말하지만, 가다가 복권을 맞았다고 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이율배반적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빚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크게 입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 목장의 양떼를 돌보다가 저녁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상을 딱 차려서 야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야 수고했다, 어휴 배고프지 얼른 밥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주인이 뭐 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배고프다 밥 차려와라. 그러면 종은 군말 없이 가서 주인의 상을 차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밥을 차려놨으니 야 배고프지 너도 가서 얼른 먹어라 라고 주인이 할 주인이 있겠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성경을 안 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야,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오고, 뭐 가져와라 그러면 시종을 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행한 후에, 순종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억울하십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대접받아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상을 딱 차려줘서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칭찬 어디서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십시오. 너 애썼다. 그러고 어서 밥 먹어라. 그러고선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위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십시오. 여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종입니다. 주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은 쓰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한 것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실컷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배려가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사랑이 겨워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는 입장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실컷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깨진 그릇, 마치 깨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 가지고 있는 허점과 단점과 연약함과 깨진 것들까지라도 치유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르게 요청할 것 없이 순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큰 범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 흉악한 범죄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가장 큰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그날 밤, 그날 날이 새기도 전에 그 말을 뒤집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지리도 이런 모지리가 없습니다.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나 쓴 사도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다는 사실. 일본의 도예 문화 가운데 보면 킨스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 그릇이 있는데 깨지잖아요. 깨지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 고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작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킨스키라고 하는. 그럼 깨지면은 거기다가 금도치라고 은도치라 가지고 이렇게 싹 새로 고쳐서 쓰면 원래 그릇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메워 다른 아름다움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긴스키예요. 깨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죠. 아파 본 사람이 그 고통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힘겨운 삶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 위로하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은혜 안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늘 붙드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그래서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은혜가 통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담고 그 은혜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도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예요. 박해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북이 앉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고 고난스러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가득하게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끄덕끄덕끄덕 보일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안디옥에 가자마자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문제를 본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본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사항들을 먼저 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볼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갔습니다. 주의 역사를 일으켜갔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무엇이 지금 가장 두드러져 보입니까? 문제입니까?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분노예요? 짜증입니까? 화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 안에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는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담아 주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이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왕이 전쟁 중에 자기가 난공불락이라고 만들어 놓은 자기 성이 허물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족들 데리고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 도망치다 추적군들이 쫓아오는데 도망치다 도망치다 조그마한 굴 속에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입구도 간신히 들어가는. 근데 곧 발각될 위기입니다. 그걸 못 찾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잠시 그렇게 그냥 숨을 줄이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거미가 그 입구에 거미줄을 이렇게 한 줄을 쭉 금세 치더래요. 거미줄을.

0: 추적군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만이 들어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야 가자 여기는 없겠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찰스 폴전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거미줄처럼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한 가닥 거미줄도 난공불락 요새보다 튼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긍휼의 그릇은 스스로 빛나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보화 때문에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혼자 스스로를 치유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참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깨진 것 같아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통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진 질그릇이라도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상한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지시고 빚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빚어진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안에 늘 가득해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택하시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옥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던 5월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관계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웃음이 나오는 건 꼭 재밌는 요소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이죠. 사람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보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 더 자주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웃곤 하는데요. 그 웃음은 나는 당신과 괜찮다는 신호이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웃기는 말보다 함께 웃을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열어두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안에는 이미 따뜻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이 웃듯이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은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물들어가고 있길 소망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이번 한 달간 내 곁의 관계들은 얼마나 즐겁고 따뜻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다정하게 말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면서 우리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디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로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출석 단어 보내시면 출석 체크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은혜가 출석 단어였고 이번 한 주는 뭐였죠? 충전입니다. 은혜의 충전 라이브의 충전. 이번 한 주 다시 출석 단어 충전 돌아왔으니까요. 오늘과 이번 한 주 출석 단어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찌릿찌릿 충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어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데일리 미션 한번 나가봐야겠죠. 오늘은 월요일 MZ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오늘도 좀 쉬운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이 뛰어다니는 운동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뭐 테니스 쳤던 것도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뭐 풋살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헬스장, 정적인 운동을 하는 이 헬스장에서 특히나 많이 쓰는 MZ세대 용어입니다. 자기관리를 하면서 SNS를 많이 하는 우리 MZ세대들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에 게시물을 올릴 때 이 세 글자를 달아서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MZ세대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에 우리 별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릴 때 땡땡땡 해시태그를 달아서 땡땡땡 세 글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린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마친 MZ세대가 달아서 올리는 이 단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윤영주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충전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단어는 헬스장에서 자기관리를 하는 MZ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땡땡땡 세 글자를 달아서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줄임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성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응 이응 이응 세 글자입니다. 이응 이응 이응 세 글자.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와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달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죠. 라이브 코인 찬양방, 우리 진해침례교회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라이브 코인 찬양방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역시도 라이브 코인 찬양방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좀 지난번 이 라이브 코인 찬양방 때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조금 각 잡고 한번 했었다면, 이번 라이브 코인 찬양방은 정말로 그냥 오시다가 가시다가 가볍게 잠깐 들어와서 찬양 한 곡만 신청하고 가셔도 좋고요. 네, 마치 우리 참새가 방앗간을 잠시 들리듯이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 잠시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이 여러분께 준비가 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 우리 라이브 코인 찬양방에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창원극동방송 2층 스튜디오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6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시간 맞춰서 6시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분들, 가볍게 오셨다가 가볍게 가실 분들 우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합니다.

네, 아이자야 61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에 들어왔던 문자들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4420, 우리 예술아떼 만드시는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청취자분이신데,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 예술아떼 귀여운 버전을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아, 다 너무 귀여워요. 예. 예수님의 캐리커처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림이 올라갈 라떼인데, 아, 이 라떼 아트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게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셨고, 이전에 기존의 예술아떼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우리 크록스라는 가수를 만나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항상 그곳에 우리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시고 우리 수염을 기르신 우리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기존의 예술아떼 그림, 예수님의 그림은 우리 크록스의 우리 그 예수님 닮은 우리 가수님과, 아,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아마 예술아떼 이 만드시는 4420님은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833님도, 아, 피디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하시면서, 아, 이제 거리에는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이 홍보물 그리고 또 현수막까지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굴 뽑아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꾼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우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꾼들이 뽑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자, 1부 끝곡은 박신화 콰이어의 임재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미리암의 문둥병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 고기는 먹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했어요.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주제가 설교하기 쉽지 않은 주제죠.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도 설교자에게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결혼 문제로 비방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만 문둥병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은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사역자들에겐 큰 힘도 되고 격려도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세워주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역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와 같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학대하는 데까지 사용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그냥 건너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살피는 시리즈 설교의 취지도 사라지고 해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본문 속으로 함께 가셔서 광야길에 어느 날 미리암, 아론, 모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과 대화들을 관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죠.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고기가 없다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도전하시면서 세 가지 당신의 불, 지도자들의 성령 체험 그리고 엄청난 메추라기 때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저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도전 이야기예요. 특이하죠. 지금까지의 원망과 불평은 대개 백성들 가운데서 나왔지만 오늘 이번에는 지도자들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모세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1절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미디안 땅을 구스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갈등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금 결혼하게 된 구스 여인이 이방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행간에서 드러나는 그 분위기가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끔 해줍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뭐라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무슨 뜻입니까? 모세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하시냐?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왜 이래?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 말투가 좀 어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붙여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게다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아래 동생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누나 미리암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옛날에 그 모세가 아기였을 때 즉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위에 놓였었고 정말 극적으로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누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죠?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공주님 제가 현재형으로 오늘 젖을 줄 수 있는 유모가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걸 누가 소개했죠? 네, 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리암은요 모세는 내 덕에 생명을 구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오늘 모세는 없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리더십 갈등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이 태도를 보면 뭔가가 조금 더 보여요. 즉 그들의 뭔가가 조금 뒤틀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치 주도권 다툼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던 순수하지 못한 동기 하나를 알게 되셨어요. 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가 더해요? 온유함이 더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절을요 원문에서 직접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승리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했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 그 도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누이와 형의 그 날선 비판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비방을 묵묵히 받아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바보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묵묵히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그게 성육신의 신비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던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 지구라는 자그마한 별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바보같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바보같이 온 백성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난과 욕설과 비방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당신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 실제로 그날 모세가 그 예수님의 행동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것처럼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 말씀은요 두고두고 오라요. 우리도 실은 온유함으로 땅을 얻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장실로 그 문제아들을 호출하신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드십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너 이리 와. 그리고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질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시고 계신 거죠? 모세 편입니다. 미리암, 아론, 내가 100번 양보하자. 그래, 너희들도 선지자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내가 선지자로 사용하는 건 맞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이건 알아야 돼. 이러면서 쭉 설명을 이어가세요. 우선 당신은 성령의 임재로 어떤 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신비한 경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70인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방언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신대요. 그런 이들,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모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직면한 후에 모세는 지금까지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왔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고 백성들은 소원이 있으면 그것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가고 그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아뢰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러분 이 방식으로 모세가 걸어왔거든요. 한마디로 그는 충성된 말씀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라 하신 말씀을 예하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그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미리암과 아론의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을 모세에게 그 권위를 담아주셨던 하나님 당신을 향한 비방과 도전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뭐라고요? 떠나시매.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셨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즉 미리암과 아론의 그 행위, 당신이 정해놓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행동이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리암뿐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버리셨어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던 그분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 그 미리암과 아론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그 도전과 비방 때문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들었는지라.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 하나님은 특별한 의거에 있으셔서 많은 병들 가운데 나병을 들어 미리암을 벌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병, 즉 한센병입니다.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필 나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병으로 벌하셨을까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 씨가 함께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작가는 이 책에서 한센병, 문둥병, 나병을 자세히 다루면서 그 병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 즉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다 사라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의 저자들은요, 고통은 즐거운 건 아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병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손 마디가 잘리고 눈이 허물어져도 아파하지 않아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날 미리암에게 임한 병이 왜 나병이었을까요? 왜 나병이어야 했을까요? 그건 지금 미리암이 영적으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녀도 나름대로 리더십을 행사했잖아요. 여인들을 이끌었던 리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교만해져서 자기에게 위기가 온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세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 마음이 굳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허락해 주신 모세의 권위를 은혜라고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나병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목회의 여정 중에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물론 그분들의 입에는 늘 옳다 생각하는 소리가 담겨 있어요. 본인들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옳은 소리가 교회를 세우나요? 아니에요. 옳은 소리

소리는 맞지만 옳은 소리만 계속하면요, 계속 옳은 소리만 듣다 보면요, 교회는 반드시 싸나워집니다. 그 왜 유키즈라고 그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한 꼬마가 옛날에 했던 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 기억 안 나는데 뭐 충고와 뭐 잔소리의 뭐 그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 충고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옳은 소리는요, 맨날 옳은 소리 맞죠. 옳은 소리 하죠. 그런데 그 옳은 소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 즉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옳은 소리가 뭐예요? 너 죄인이다죠. 근데 기쁜 소식, 좋은 소리는 뭐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납받았다예요.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고 나는 부족하고 점수가 모자라지만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문제는 마음의 감각이 굳어진 채로 자꾸 옳은 소리만 할 때 일어나죠. 보통 보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의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본문을 보십시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곧바로 반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즉시 개입하세요. 왜요? 틀림없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모세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제대로 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전체에는 큰 혼동이 찾아오죠. 그만큼 이 모세와 모세에게 담아주신 말씀을 맡긴 자의 권위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가 도전을 받자 하나님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곧바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공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고 인정하게 되고 다시금 거기에 순복게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상황 속으로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래서 문둥병이 임한 거예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 불리는 끔찍한 병.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아론도 같이 불평했잖아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론이란 사람이 행했던 행보를 보면 추측은 가능해요. 여러분 아마도 아론은요 단순 가담자였을 확률이 큽니다. 아론이 원래 좀 그래요. 여러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랬었잖아요. 아론이 약간 팔랑귀예요. 늘 유약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그렇게 따라요. 금송아지 만듭시다 하니까 그래 그리고 만듭니다. 이번에도 미리암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래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아론은요 재빨리 회개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까지도 좀 용서해주고 그 끔찍한 나병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바보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행합니까? 예, 당연하죠. 그는 늘 행하던 대로 누이 미리암을 위해 속도 없지 얼른 기도하고 또 구해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 순간에 모세가 할 일은요, 아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이 할 일은요, 그때 그 미리암을 미워하거나 흉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딴 식으로 하다가 문둥병 걸렸으니 쌤통이다, 너희는 좀 혼 좀 놔봐야 돼,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모세가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아니 악하게 행했던 그 미리암을 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또 사랑하는 걸, 또 겸손히 행하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또 온유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유 뜻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철없는 딸에게 하나님이 직접 침을 뱉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은

그 나병을 입은 채로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 있으면서 근신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그날 이후 미리암의 리더십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병에 걸렸었대, 저 여인. 그만큼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그날 미리암의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행진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큰 피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미리암을 기다리느라 여러 날을 더 그곳에 지체하며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행진을 멈춰 서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설교의 두 번째 작업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목회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 신난다. 그런 결론과 적용이 본설교의 결론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한다면 좀 더 심한 논리의 비약도 가능하죠. 저는 재밌는데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마흔 명 넘는 애들이 갑자기 나타난 곰에게 다 찢겨 죽었거든요. 여러분, 저의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자학 개그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논리의 비약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목회자 얘기 말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영적인 적용과 교훈을 얻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권위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권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권위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권위의 가치에 우리에게 함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강해 설교에서 주제 설교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말씀 사역자의 권위, 그리고 직분의 권위입니다. 이 네 가지 권위의 기원들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고 존중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자. 이게 오늘 설교의 적용이에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해보시죠. 말씀의 권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결정사항이 7분 능선을 넘고 8분 능선을 넘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 서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죠. 아, 예수 믿는 건 구원받고 끝! 그리고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인됨, 그분의 드러냄,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사는 것까지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까지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사는 거죠.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 서서 오늘의 내 짧은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라 하셨으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동상동 네 거리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이어주어야 되는 존재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유는 하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아래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그려주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권위는요, 교회에 대한 권위예요. 이것도 해보시죠. 교회의 권위.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아니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태도와 언행을 다 보고 또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또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까지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는 여러 번 지켜보았어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권위도 중요합니다.

해보시죠. 목회자의 권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이 김 목사도 포함되고 또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해요.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목사를 한 교회에 배치시키실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신학 교육과 목회 경험 모두를 사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만 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역자들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 그리고 그들에게 위탁하신 말씀 사역의 권위가 귀하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마음을 써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데요? 내년도 교회 표어로 삼을까 봐요. 여러분, 철없던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야 그 일의 중요함과 목사됨의 축복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 안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이제 새롬이 기도하잖아요. 처음 교회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꼭 반드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줄 진실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끝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을 맡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시죠. 직분자의 권위. 여러분에게 대한 말씀이요. 직분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에게 도전했을까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최종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 모세의 리더십에 자기들이 비하고 맞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날마다 이 씨름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해요. 더 가지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어해요. 내 말, 내 영향력대로 주위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집에서도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씨름을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아니 심지어 교단 가서도 그럽니다. 우리는 다 강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태도의 근원을 따르고 또 따라 올라가 보면 발견케 되죠. 바로 거기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사탄의 유혹도 보입니다. 정확히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유혹하죠. 아니,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타락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어놓으신 유일한 선, 이게 선악과 권위예요. 다 허락했는데 딱 이것만 금하셨거든요. 사탄은 거기에 도전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천상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장,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마귀, 교만의 수장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비기려고 하다가 타락이 온 거죠. 이에 반해 극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겸손이에요.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씨름을 보며 우리가 보죠. 의미 있는 씨름과 의미 없는 씨름을 보죠.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 남겨져 있는 이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의미 있는 씨름들을 선택해서 감당하며 즉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들만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새 출발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1: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그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익자들에게도 우리 극동방송 가면 참 우리보다 더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운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못하신 분들은 극동방송 꼭 들으라고 안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그때 참 감사하다. 이 방송이란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닫힌 문,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망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니까 그 교우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망교회 청취자들, 또 이렇게 소망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 아무리 바빠도 소망의 기도를 이제까지 잘리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20여 년을 해오는 게 되게 큰 유익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사가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침례교회 목사로서, 우리 침례교회는 또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순수 복음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전파 선교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들의 동력들이 더 있을 때, 또 그런 걸 통해 양질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정말 순수 복음 방송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출발합니다.

은희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한홍재 목사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BJ 실크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도 출석 단어 충전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MC 퀴즈, 오늘 문제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특히나 헬스장에서 많이 쓰는 우리 MZ세대 용어이기도 한데요. 자기관리를 하면서 SNS를 많이 하는 MZ세대들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에 게시물을 올릴 때 땡땡땡 세 글자를 해시태그에 달아서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줄임말이고요. 초성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응, 이응, 이응 세 글자입니다. 이응, 이응, 이응 세 글자. 우리 MZ세대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에 게시물을 올릴 때 해시태그에 달아서 올리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1부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내일 라이브 코인 찬양방, 5월 마지막 주에 찾아오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굉장히 좀 각 잡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었다면 이번 라이브 코인 찬양방, 내일 진행되는 라코찬에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오셔서 잠깐 찬양 듣고 또 합찬양 한 곡 신청하시고 다시 돌아가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뭐 가볍게 이렇게 잠깐 2층에 들리셔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선물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퇴근길에 내일 저녁 6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퇴근길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 신청곡 라이브 코인 찬양방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만나봅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진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혜권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0: 네, 특별히 이번 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1: 네.
0: 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1: 아, 네.
0: 네, 이제 뭐 중요한 날들이 다 지나갔고 네. 이제 뭐 지난 금요일에는 또 부부의 날까지 모두 지나가면서 이제 가정의 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 아, 네.
0: 이 한 달을 돌아보면 어떤 한 달이셨나요, 목사님은?
1: 스승의 날 이후로 다 끊었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네, 몰랐군요. 네, 저희 아내도 모르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0: 아마 많은 이 부부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부부의 네. 날이라는 걸.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언약 안에서 우리 또 부부가 되었기에 오늘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지났던 부부의 날 특집으로 부부관계에 관해서 또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벤트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0: 다음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 실망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우리 다음 세대들의 궁금증도 또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 과연 이 부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별히 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두 명인데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연합이다. 그렇게 좀 정의 내리고 싶네요.
0: 예.
1: 그래서 좀 이 부부는 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쪽 반쪽이 합치잖아요. 이게 DNA가 달라요.
0: 네.
1: 평생 싸웁니다.
0: 아.
1: DNA는요. 내 게 아니다 그러면 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반쪽 반쪽이 만나면 평생 적인 줄 알고 예, 뜯어먹고 잡아먹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적 부부는 이 사람도 다 없어지고 이 사람도 다 완전히 둘 다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한 몸이 되는

0: 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0: 네.
1: 네, 하나와 하나가 내 자신이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1: 특별히 그래서 부부의 날이 5월 가정의 달 중에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0: 그게 맞는 거죠?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
0: 아, 오늘
1: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0: 처음 알았습니다.
1: 예. 이렇게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좀 옅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정으로 산다라는
0: 네.
1: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0: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요즘은 만날 때부터 채점자로 만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는가, 누구의 점수가 몇 점인가. 학생들 뭐 A 플러스 뭐 한우냐 그러는데
1: 네.
0: 요즘 뭐 결혼은 뭐 결혼 저기 정보 회사에서 나는 과연 몇 점인가? 그래서 내가 좀더 높은 점수로 당신과 결혼했다.
1: 내가 손해다. 막 이런.
0: 상향 혼이냐, 뭐 하향 혼이냐, 아, 이런 것들이
1: 예.
0: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또좀더좀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조금 결혼하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또 낮아지면 또 내가 높아지고 누가 높아지고 끝도 없어요. 평생 서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 원인은 자기 중심성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어쨌든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란 거는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이 갈등 중에도 꼭 붙잡아야 할 태도나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를 좀 기억을 해보면 저도 한 2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저를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거룩한 만남이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났는데 웬걸 만나고 보니까 천사는 악마가 되고 왕자는 찌질한 거 아주 찌질한 사람이 되고 그걸 보면서 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중심을 너무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세상에 교회에서는 이 모양인데 집에서는 와, 너무 실망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이 기독교인들의 만남이 사람을 이해해야 돼, 사람을.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예, 너무 우리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자꾸.
0: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고 와,
1: 에.
0: 저 천사다. 와, 이랬는데 집에서 그 모습들 막뭐 양말 거꾸로 벗어 가지고 막뭐 찌질한 거 삐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0: 아, 제
1: 네.
0: 이야기는 아닌 뭐 맞고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상담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경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즈윌이 찬양합니다. 사랑.

0: 네, 희주일의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아, 참, 이 가사가, 아, 너무 은혜로우면서 마음에 참 콱 박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부모님의 관계를 보는 우리 다음 세대의 시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실 이 부모님들은 티를 우리는 안 냈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이 집안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싸늘해지고 냉랭해지면 기가 막히게 압니다.
1: 네.
0: 예. 아, 이 부부 간의

0: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1: 아이들이 이제 이 DNA 유전자만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선 알아야 될 건 무조건 100% 행복, 계속 행복이 쭉 이어나갈 순 없지만 어떤 그 심각한 분위기, 좀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감정 처리를 하는 그 방법, 이것들이 다 유전되는 것 같아요.
0: 예.
1: 이 감정 처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자녀들을 사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증오와 분노를 다스리고 해결하는가. 그 분노와 증오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무슨 야, 네 아빠 같은 인간 만나지 마라. 뭐 저 인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야, 네 엄마는 뭐 야, 내가 내 평생에 실수가 있다면 네 엄마를 만나. 이런 이 증오의 끝에 섰을 때의 자녀들에게 풀어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 감정 처리가 제일 최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화낼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문제 될 수 있죠. 하지만 좀 손을 먼저 내미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자녀들에게 그거 다 유전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자녀들이 그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1: 네.
0: 아, 특히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 주변의 우리 교회 어른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아, 나는 꼭 결혼을 해야겠다. 혹은 나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요즘은 특히 미디어에서 아, 너무 안 좋은 그 부부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서
1: 네.
0: 자칫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아,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걱정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보다 너무나도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훨씬 많은데 아, 자칫 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1: 네.
0: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1: 우선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 신앙인 부모님들이 좀 잘 이중적인 모습을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0: 예.
1: 뭐 신앙 안에서 뭐 어떻게 신앙 얘기를 하다가 딱 결혼 아주 중요할 때는 굉장히 세상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다가서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녀들은 아, 결혼은 이중성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를 먼저 내 중심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결혼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문제가 많은 것이고 뭐 그렇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 플러스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보고 배우는 것 플러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융합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미디어도 그렇고.
0: 맞아요. 뭐, 맞아요.
1: 너무 극단적인 최악의 부부의 모습만 나와가지고
0: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1: 저게 결혼 생활인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혼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면서 또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관계성 배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중요하다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0: 네.
1: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도 좀 자기를 잘 지키면서 나를 존중해 주는가 뭐 이 정도만 되면 나머지는 좀 뭐 재산이나 이런 것 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0: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서로의 관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서로를 돌아보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요즘 이제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다 잘났어요.
0: 네.
1: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의인이 많으면 무너진다.
0: 네.
1: 죄인이 많으면 교회는 평안하다. 내가 죄인이요 하면 교회는 평안한데
0: 네.
1: 내가 의인이요 내 말이 맞소 하는 순간 교회가 그렇죠. 깨지는 것처럼
0: 맞아요.
1: 예, 가정도 사실 너무 잘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도 잘났고 아내도 잘났고 서로 다 잘나는 사람들 둘이서 만나가지고 서로 잘났다 하니까
0: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1: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시비가 붙으면 네가 잘났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안 살았다. 내 부모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네 부모가 이제 이거 이 선을 넘기면 너무 안 되는데.
0: 안 돼요, 안 돼요.

0: 우리 부모는 이랬는데 니네 부모가 어쩌고 니가 거기서 배워서 어쩌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야, 너 뭐라 그랬냐
1: 파국입니다.
0: 네,
1: 여러분
0: 파국으로 이만 이 되는데 어쨌든 너무 잘난 게 문제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만나면 예,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상대방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숙이면 그래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네가 부족하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아니다 내가 나 좀 그렇게 좀 서로 좀 손발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제 알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싸움 납니다.
1: 그렇죠. 그럼 숙이다가도 머리를 들고 싶어져요.
0: 그렇죠. 잠깐 숙였다가 어쭈 이것 봐라 싸움 나니까요. 서로 좀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뭐 한 가지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뭐 와이프를 만난 기간이 한 6년 정도 연애를 했고 이제 결혼한 지 뭐 얼마 안 됐지만 네. 그 6년 동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아,
1: 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네. 저에게 왜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를 와이프를 이겨먹으면 뭐 할 거냐.
0: 아,
1: 너에게 얻는 네. 게 뭐냐.
0: 네.
1: 성취감이 있냐 뭐가 있냐. 이겨먹으면 뭐 씁쓸함만 남지 뭐가 좋냐라고 네.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잘못했다고 해라. 너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고, 네. 근데 그게 뭐,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0: 네.
1: 한번 이렇게, 아, 상대방의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뭐,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제가 20년 전에 피디님을 좀 만났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겨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끝으로 가정의 날을 보낸 우리 한 달을 좀 돌아보면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네,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잠언 17장 1절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무서운 말씀이네요.
0: 무서운 말이죠.
1: 네.
0: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도 언젠가 중요한 때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야, 감시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대로 나에게 복수할 가장 귀한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부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봤었는데요.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또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더라도 뭐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이해해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시면은 우리 또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목사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부부의 신비한 연합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신비한 연합,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주님,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신비한 연합을 하기보다 세상의 다툼과 증오와 분노,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복수하고 싶은 대상으로 변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신비한 사랑을 배워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교만보다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기보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또 교회 안에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MC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MZ 세대가 우리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에 SNS에 업로드할 때 달아서 올리는 세 글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C 퀴즈 정답은 바로 오운완입니다. 오운완. 이게 어떤 줄임말이냐면 오늘도 운동 완료라는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운완. SNS를 자주 하지 않는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오운완.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등산화 선물 그 받으실 수 있는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등산화 당첨자는 바로 4918님입니다. 4918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세트는 3743님입니다.

3743님 두 분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산화는 4918, 화장품 세트는 3743님 당첨되셨고요. 우리 당첨되신 분들은 5월 말, 이제 다 왔네요. 네, 5월에 당첨되신 분들,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5월에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5월 말에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면 연락을 받으시고 선물까지 함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보의 연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됐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피아워십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은 말 한마디가 나를 때리는 손바닥보다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래?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이야기가 장난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그 말이 박힌 채로 며칠이고 남아있을 때가 있지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선생님, 가족처럼 믿고 있었던 사람의 말이라면 더더욱 아프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상처받은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았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는 것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몸도 다치면 아프듯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아픕니다. 아픈 것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처받은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말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 말이 나를 규정하려고 하죠. 아,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내가 문제인가 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

약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람의 말은 바뀌고 흔들리며 때로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0: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용서의 마음도 품어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에 내 마음이 계속 묶여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지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상처는 기억으로 남되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날에는 조용히 말씀을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처받은 저를 품어주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위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겠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 징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이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도 성경 부르는데 시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징계, 오늘 살펴본 징계라고 부르는 시험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가 있는데 시험만 하더라도 원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주 반대입니다. 우리를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은

사도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문안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첫 마디가 이 마디입니다. 첫 마디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영성의 책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문안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보시면 시험을 다른 말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면에 동일한 야고보서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줄 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봐도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몇 줄 아래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몇 줄 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놓고 몇 줄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이란 단어가 쓰여지되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그 마귀가 하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안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책에 다뤄놓았으니까 여기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험은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의 대가로 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자도 아들이라고요? 이게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상속권이 포함되거든요. 유업.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말에 이렇게 좀 번역해놓으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과 같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한

받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생자에 대한 반대로 친아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친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고 빚어가십니다. 요셉의 경우 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나이 대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3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 동안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집으로 보냈다고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당신 아들 중에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세마저도 다윗을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형제들 다 진하게 한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없냐고 그래서 그때야 다윗을 기억했거든요. 양을 치러 드러내나가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은 거잖아요.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울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은 전국을 동원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아까 말한 10년, 15년을 도망다녔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굴 속에 숨기도 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의 전임자 사울은 다루심의 기간이 없었어요. 작은 세 번째,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바고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계 혹은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 책 기초성구 3권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면 이 징계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더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되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것을 실제로 살고 그 안에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관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대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빚어져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실제로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를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분은 컵에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그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잖아요. 아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가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컵은 뛰어난데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확한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그걸 두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제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믿음의 한 삶을 설교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음의 한 삶이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한 삶이 뭔지 선명히 보여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만 하더라도 믿음의 한 삶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 한 이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건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목회하기를 결단한 분을 초청하라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이라 그 전에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계셨지만 새벽교 성교에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 외 일부 수요일 저녁이라 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30명 안팎의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많은 분들이 뭐 애통해하면서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시험하시거든요. 환경에 닥치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건데.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도 참석하셨어요, 한 분. 그때 제가 어디 가든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핵심적인 내용들.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 들어왔어요. 본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좀 그래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등등 거부하는 거죠. 메시지가 강해졌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에게

환경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험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선택 여지는 없죠.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이건 주부로서 뭐 시부모와의 관계, 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건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때 딱 시험, 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징계가 오죠. 왜 보내시는가? 우리가 배운 것이 이 징계를 통해서 빚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그 선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세대는 반복적으로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들은 징계인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선다. 저는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사업 세우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는 거, 사업 세우는 거 못지않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니 각자의 부르심대로 배웠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자기 욕심도 다루어지고 자기 의제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없이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통치하시 인도해 가시고 순종해 가면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과정이 없으면 이론만 남습니다. 그럼 그 이론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할지 몰라도 자기는 전혀 실제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영적 괴물됩니다.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징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이걸 토대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살펴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징계를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나 일부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통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 빚어지고 자라나도록 징계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징계 외에는 보내시지 않으시며 징계를 보내실 때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에 이거죠. 이 부분하고 마칠 텐데,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 없다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시편 95편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까 나눈 대로

0: 또 시험을 다룰 때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줄 때 이 시험은 징계를 말하는 것 똑같이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전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지 그렇게 선다면 주님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섰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3: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 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3: 그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0: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3: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3: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0: 네.
3: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 네.
3: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3: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

0: 해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강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 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 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0: 될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1: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소이지아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게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날 기억하소서 듣고 오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기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하는 조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곧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결심하는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빼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송가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힘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고 싶지만 결국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자기 페이스를 지킨 사람이더라. 우리의 신앙에도 자기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남들의 페이스에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이 정해주신 나의 페이스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곡, 팀 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띄워드립니다.

마라토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을 데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30km 지점쯤에 몸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갈 것 같은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비를 넘기면 다시 힘이 나는 그런 세컨드 윈드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이 주시는 세컨드 윈드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조수아의 그 사랑 얼마나,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띄워드립니다.

오늘의 삶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계시다면 기억합시다. 지금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사람이 메달을 받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향기로운 나무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전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준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내게 가져온 그는 누구란 말이냐? 나는 네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식사를 마치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삭이 말했다. 네 동생이 이곳에 와서 속임수를 써 네 복을 가로채 갔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간절히 청했다.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남김없이 주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아,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슬픔에 잠겨서 흐느꼈다.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너는 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다닐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맏아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내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를 죽이겠다는구나.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를 떠나거라.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가서 네 목숨을 부지하여라. 네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진정되어서 네가 그에게 한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야곱마저 헷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살겠어요.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미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를 실제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I Love the Lord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듯 했던 말들조차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들도 나누고 싶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게 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아시고 작은 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가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브랜든 레이크의 Love of God, 메이브릭 시티 뮤직의 Promis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때 저는 일기를 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SNS 일상과 생각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자물쇠까지 채워가면서 글을 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때 감정은 그대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기 위해서 종이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꺼내놓는 시간, 뭐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주절주절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 또 얼마나 기쁜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허망해 보이나,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두 달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갔기 때문에 신학자들은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다시 복음은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은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홀연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성령이 오직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스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송정미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웨슬리 듀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좌정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윤한기 목사님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찬양들이 이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기쁨이 강같이 흐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

우울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무는 빛이 비추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는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내리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보단 고난과 흔들림, 또 외로움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는 평안 속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실이 마치 어둠처럼 막막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비 메이슨의 워터프렌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띄워드리고요. 여수리 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알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예라몰십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섯 포임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합니다.

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한의 식량난이 하루 이틀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또 수년 동안 계속된 이야기들 가운데 올해는 더없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밀 등의 식량 등을 공급받았고 또 이전보다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수확물이 가장 적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 보릿고개. 지금부터 보리를 수확하는 한 7, 8월 정도까지가 가장 나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북녘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한 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북녘의 주민들이 오늘 배를 골치 않기를, 넉넉하진 않더라도 한 끼 또 하루를 지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서 또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제재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 등을 해결하고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주민들이 오늘도 안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도움을 또 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배급이 무너져 있고 식량을 이제는 스스로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리대를 활용해서라도 지금은 당장 하루를 나고 결국에 또 가을 수확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녘계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 하루하루 이 봄 시기를 지내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 하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또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낼 북녘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는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0: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북한 목사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성경 공부.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에 또 많은 갈등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도 겪어내신 김북한 목사님,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실게요.
1: 한국에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에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집에서 공부도 했고 글 쓰는 걸 어려서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 공부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다르잖아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때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의 큰 대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다 후에 서안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야 진짜 잘 먹여줬어요. 옷은 한국에서 날라서 뭐 한국 옷 막 입히고 좋았죠. 집도 고급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 들고 살면서 좋았는데 통독이 뭘 모를 때는 한 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깨나서 기도를 하래요. 한 시간 동안. 대충 기도하는 척 하다 이렇게 가만 앉아 자는데 못 자게 한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진짜 밥 때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갈 데 없지. 그리고 밥 먹고 또 8시부터 한 8시간 통독시키고 저녁엔 또 1시간 기도시키고 성경 또 10절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3번은 도망갔던 것 같아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서 그럼 어디 갈 건데 그 넓은 땅에 진짜 절회 고도에 떨어진 것처럼 홀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체념을 했죠. 통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앉아 들으면 들려요 소리가. 익숙해지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뭘 습득하는 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되니까 성경 신약을 한 100독하게 되고 구약성경 한 10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익숙해져요. 100독한 다음에 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렇게 믿어서 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요. 믿는 척하는 걸 많이 배워요. 그러면 왜 연기를 배울 수밖에 없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 잘 믿는 애들을 잘해줘요. 성경책도 예쁜 거 갖다 주고 뒤에서 돈도 슬슬 주고 놀러 갈 때도 대륙 다니고 잘 믿어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해서 잘하면 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선 거죠. 그때부터는 믿는 척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앞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말만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 눈물도 주룩주룩 흘리고 또 지식적으로 뭐 촥 이렇게 푸니까 쏘갔는지 쏘가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강 목사가 너 팀장해라. 파송해줄 테니까 가서 네가 팀장이 돼서 또 이렇게 사역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 했어요. 파송을 하면 돈을 이만큼씩 줘요. 그 돈이 답 나가지고 파송 받겠다 한 거죠. 보통 다른 때는 파송할 때 한 사람씩 파송을 해요. 그때는 팀으로 내보낸 거예요. 같이 나가니까 내가 돈 만질 기회가 없는 거 이게. 에이 그럼 왔던 김에 일하지 뭐 해서 탈북민들 이렇게 한 6명 모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무사가 이렇게 사역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먹고 살려면 팀이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그러면 300원은 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리고 700원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티 안 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했나? 돈이 모이잖아요. 거의 한 3,000원 정도 모였어요. 그때 중국 돈 3,000원. 돈이 품에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데 잡혀도 공안한테 이 돈을 이렇게 주면 그건 나오거든요. 난 살아. 돈이 주는 믿음.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바늘 같은 게 확 찔리는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넌 도둑이야 하는 느낌. 그렇게 한 주일인가 계속 찔리다가 하도 찔리니까 그래서 양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밥 먹을 때도 찔러요. 자다가도 찔러요. 아,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내 양심에서 헤어나오려고 돈을 포기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아까운 돈. 그래서 돈을 다시 1,000원 받았으면 한 300원 더 붙여서 1,300원 쓰는 거예요. 다시 사익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노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안 찌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 됐다. 이제 잘 것 같다. 잠도 좀 잘 것 같다. 했는데 또 찌름이 오는데 이번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공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전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뭐 그랬어요. 아, 나 도둑인데 어쨌다고. 도둑질 안 하면 나 북한에서 벌써 굶어 죽었다고. 그때 또 제가 소문이 좀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 죽어도 못해 이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최강 목사님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때 권사님이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고쳐줘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최강 목사님이 사택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파트 어디 들어갔는데 집에 장판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집이 춥고 꾸리지도 않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역장들은 정말 공전이었어요. 아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고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때 택시 타고 가라고 그때 중국돈 50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았어. 근데 저는 사역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50원이면 한 달을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난방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나한테 택시 타라고 주면서 자기 난방비 안 하는 그거 보면서 택시를 타는데 야, 뭐 그때 뭔가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도둑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택시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장 갔죠. 아 근데 공개하겠다 해놓고는 정작 그 떡 앞에 앉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가르치던 탈북민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 대부분 제대군인들이에요. 잘 먹여놓지, 근육은 울퉁불퉁한 것들이, 힘은 뻗치지,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죄수하면, 이거 맞아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거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기도는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디오에서 통독이 쫙 소리가 나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마귀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아,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중국 돈 3천 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 그래서 돈 아예 꺼내놓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쳤다. 잡히면 나 혼자 살려고. 그리고 안 잡히면 이거 가지고 북한 돌아가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훔쳤다. 그냥 이실 짓고 했어요. 아니, 눈물이 나요? 뛰쳐나가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갑자기 어떤 기운이 저를 확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의 울다가 막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 울다가 다 정신 차려봤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돈 띄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냐. 북한 문화에서는 돈 다루는 사람이 좀 띄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띄먹겠지. 다만 좀 너무 많이 띄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꺼내놓으니까 얘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존경한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눈이 바뀌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보이시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마치 흑백으로 된 세상에 살다가 칼라로 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설교를 하는데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얘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함 때부터 저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달 만에 다 잡혔어요. 저희. 그때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똑같은 종교 때문에 가족이 굶어 죽고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믿으라면 누가 믿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 철벽을 깔고 의지적으로 안 믿어요. 왜 믿었냐.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거 믿었거든요. 공안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준 분이 안전할 거야. 이거 철석같이 믿었는데 잡힌 거예요. 내가 꿈을 꾸나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도문 감옥이라는 그 감옥은

0: 탈북민 전용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오래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을 북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길게 있으면 2, 3일 정도 있다가 조사받고 나가는 감옥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넉 달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한사역장의 총팀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신문할 게 많으니까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이 건져줄까 했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 통독을 했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 원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이제 지우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고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때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두만강을 넘으면서 제 인생을 목숨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죽자 그러고 있는데 호송되는 날 손에 다 죽갑을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군용차가 감옥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국경경비 군인들이 호송을 하거든요. 근데 공안들이 와 있더라고요. 공안들이 승용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타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게 됐죠. 제강 목사님이 한국으로 추방돼 간 다음에 우리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으로 오기 위한 길을 시작했죠.
1: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와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김북한 목사님.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어냈어야 됐다는 김북한 목사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 해군이 한국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AI로 대규모 범죄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며 법조계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면서 AI 노동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 확산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폐기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핵협상은 향후 60일 동안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아직 공식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 세부 합의 내용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루피화와 필리핀 페소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루피화 역시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통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셀 아시아 현상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엔화 방어를 위해 63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외환 보유액 감소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동 전쟁이 실질적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도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항해한 것은 역대 최장 거리로 편도 약 1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중인 최신 잠수함을 직접 공개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자동화 수준, 장거리 항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현지 생산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 재계 인사와 서방 정보 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국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의미 없는 자해적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사회 감시 강화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북한처럼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자국민 행복지수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과 법원, 로펌 업계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법조계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1,000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AI로 분석해 핵심 증거를 15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검사가 직접 오픈소스 기반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판례 검토와 서면 작성 같은 기초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변호사 채용 공고는 최근 4년 사이에 약19% 감소했습니다. 반면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허위 사건 번호를 생성하는 부작용도 늘고 있어 법원은 허위 사건 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검증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며 AI 기반 자동화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피겨 03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약 8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며 총 24만 9천여 개의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로봇은 택배 바코드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체 AI 모델을 통해 물건 크기와 형태를 스스로 판단해 작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래 8시간 연속 근무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안정적인 성능이 이어지면서 200시간까지 테스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목표 시간을 돌파하자 직원들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하며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피겨 03은 외부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며 작업을 이어갔고 비닐 포장과 상자 크기에 따라 한 손과 두 손을 구분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이제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물류와 제조 현장 같은 육체 노동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공상 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의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30대 고용률 81%와 격차가 37.3%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신입 인력이 맡던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법률과 회계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면서 신입 채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까지 겹치며 청년층 장기 실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는 1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과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 경험 자체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마당 매대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길거리 장사로 나서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마당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면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거리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사실상 자기 자리처럼 사용하던 장소에 새로 나온 주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사 자리를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단속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다며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 저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0도, 안주와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7도, 평양과 진남포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구성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희천 18도, 구성 17도, 강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구성과 강계 희천이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

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장현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5도, 장현과 개성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평가

0: 많아지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5도, 웅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과 무산 20도, 웅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수보다도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33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된 것이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다했다고 하죠. 간호사 하면 많은 이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릴 정도가 되었고요. 간호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 묻습니다. 헌신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5월 26일 화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음성회에는 찬양사역자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족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 보면은 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도 또 부족하고 쓸모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다음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요.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참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무리 같은 사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람, 처음에 나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봤을 때 야, 나는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겠다.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리밥 먹기 싫어서 난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하우스보이 출신 정치 못하게 하시고 신학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형님들, 누님 다 전도하고 집에 있던 터줏갈이 다 갖다 내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목적, 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까? 못 가지요. 근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진 파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 날 미국에 데려다 유학을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얘 데려다가 공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면은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워십 찬양 앨범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모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화챔버 콰이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은희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오늘도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0: 인천광역시.
1: 인천에?
0: 네, 남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처음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있는데 인천을 고르신 거예요? 1번으로?
0: 네, 사실은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1: 서울 쓰셨어요?
0: 예,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그래도 한국에 오면 그래 중심지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그 하나원에서 이 집을 배정받을 때 서울에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을 다 보니까 다 그 친척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그 친척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우리 그 서울에 가는 분들도 이렇게 집이 뽑기를 하고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서울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게 되면 그분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확률이 줄어드니까.
0: 네. 그래서 그 서울을 포기했어요. 서울을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네. 예,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함께 제가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자녀분을 알게 돼서 교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 교회에도 다니게 되고 이랬으니까 예, 그 자녀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려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느라고 인천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1: 네.
0: 예,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교회. 상태에서 와서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또 또 이 인생이 바뀌는 거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네. 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고향을 둥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 됐고
1: 네.
0: 북일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교회에 먼저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0: 아주 가까운 인천으로 선택해서 왔어요.
1: 교회까지 그러면
0: 네.
1: 얼마나 걸려요?
0: 그 우리 목사님이 집이 시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를 나가게
1: 같이 타고 가세요,
0: 되거든요.
1: 차를.
0: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우리를 태우고 갔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1: 와, 주일마다요?
0: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1: 이곳에 네. 오셔서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설 명절도 보내시고
0: 네.
1: 연말 연시 또 네. 새해에도 같이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때 보통 이제 북한에 고향이신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제 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봄 소풍도 같이 가고 할 것 같은데.
0: 했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도 한국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주노라고 우리를 데리고 예,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바닷가 월미도 예, 거기에 가서 배도 타고 우리로 예, 식사도 시키고 예, 그렇게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하는 예, 은혜동산 예, 네. 제주도에 가서
1: 제주도까지 예, 다녀오셨어요.
0: 예, 제주도 은혜동산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은혜도 많이 받고
1: 아.
0: 또 이미 전에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을 예, 그런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시는 이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예,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또 우리 저기 또 바닷가 옆에고 찻집에 가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1: 아.
0: 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1: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처럼 모든 것이 감사.
0: 네.
1: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인 고백처럼 이곳에서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나눔의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정착하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걸 먹고 또 지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인천에 집도 받으시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의식주를 경험하셨는데 여기 밥은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0: 네. 그런데 좀
1: 짰어요.
0: 뭐랄까 많이 음식이 달아요.
1: 달아요.
0: 네. 그 달아서 좀 그랬는데는 그래도 그 북한에서 그 수산물을 그 동해바다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수산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인식에 남는 거는 그 명태 그 보고 뭐 음식 이름이
1: 명태찜? 동태찜?
0: 네네네. 명태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먹었거든요.
1: 맛있으셨어요?
0: 네. 중국에서는 수산물이 하나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고기는 중국에서는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1: 네.
0: 그런 수산물을 먹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 엄청 그랬거든요. 그래 한국에 와서 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고향 음식. 예, 그다음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예, 북한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 뭐 평 그 냉면. 네, 냉면, 두부밥.
1: 맞아요.
0: 예, 인조고기밥.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원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주일마다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1: 네.
0: 그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걸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이런 걸 우리한테 다 채워주시고
1: 네.
0: 진짜 감사.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고생하고
1: 그쵸.
0: 네, 거기서 진짜 헤어나오자면 힘들고 빌어볼 고생 다 하고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0: 여기 와서 뭐 다 고생할세라 섬겨주시고 예 그렇게 뭐 해주니까 그저 네. 우리는 우리 입에서 그저 감사의 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1: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북한 땅에 전파를 통해서 고향 땅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북녘 땅에 계신 고향 땅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함경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머자는 하나님의 그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감사를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였다 하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밤 열어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3: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 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예. 항상 4-5시까지 예.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예. 더 사상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2: 예,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들으면서 여기 지금 김장안 목사님
3: 네.
2: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3: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2: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네. 통역을 했죠. 여기 어디서
3: 맞아요.
2: 그,
3: 맞아요.
2: 그때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하나님 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극동방송을 듣고

0: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의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98년도에
1: 네.
0: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1: 아, 러시아에서요.
0: 네. 그또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두뒀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근데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국정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간 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1: 이렇게
0: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도덕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고집중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 말씀들인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는 그 중국산 노원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겠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1: 네.
0: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거기와는 다르고 저는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원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네.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근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숭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1: 네.
0: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0: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1: 그렇죠. 98년도 네, 98년도 제가 하버로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아.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네.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0: 아,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선물로.
1: 맞아요. 맞아요. 좀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네.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와. 다녔습니다.
0: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1: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좀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아.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 구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아.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완전 간암 판정을 받고 들어와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아.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좀 불행입니다.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그 처지를. 아.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0: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1: 맞아요. 네.
0: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1: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 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미치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 온 분들을 아. 근데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0: 참 많이 알아보셨어요.
1: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네. 하고 계시고 네.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네.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생각하는 5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종이 섬기는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깊은 의미를 나누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유산주일입니다. 보통 부모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례인데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유산을 물려주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신앙 유산 운동이지요. 선친들의 신앙을 계승한 젊은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 교육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직접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토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강단에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쉐마스쿨을 한 시간여 보내고 주일을 대망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부모 세대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여 내 아이를 넘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순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0: 어떻게 직장 생활이나 일터에서의 삶을 살까 고민하며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 부르고 이들의 부모 세대를 저희 교회에서는 차세대라 부르며 다음 세대와 차세대의 부모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벌여서 현재 저희 교회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 포함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가정이 풍성하게 부흥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앙 유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유산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고 어린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북한 지역은 새벽부터 전 지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20도, 춘천과 대구, 부산과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8도, 함흥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강계가 28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과 서울이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강릉, 대전, 광주, 제주가 24도, 부산과 목포, 대구가 23도, 여수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며칠 채 남지 않은 5월의 가정의 달 나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9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바빠 잠시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잠시도 마음을 내버려 두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온갖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바깥의 것들을 쓸데없이 안에다 집어넣지 말고 마음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영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영혼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해 보십시오. 나의 관심을 바깥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안을 향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지키고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오늘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쓰고 남은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는 언제나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그러면서 또 항상 더 큰 은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쉬이 내놓지 않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 귀한 시간, 소중한 물질,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은 듯 보이던 메마른 담쟁이 덩굴에 연두빛 어린 새잎이 피어나고 길가 커다란 붉은 고무통에도 이름 없는 들풀이 태어납니다. 숨막히는 햇살과 사나운 칼바람을 견뎌낸 것이 큰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닌가 봅니다. 작고 건조한 내 마음에도 희망의 잎 하나 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기도는 친교이지요. 주님과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긴다면 그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 응답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도달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성경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리스폰드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서두에, 벌써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때 이제 금식 마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지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절해라,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자기의 반응으로, 자기의 어떤 뭐랄까 IQ 또는 JQ 잔데가리 코션트를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반응.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삶의 좌우명, 자기 삶, 예수님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죠. 사람이 모르고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자기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수단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의 채움을, 육신의 채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존하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더 주관하도록 하라.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대처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인용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나 봐요, 광야에 계시면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묵상한 것만이 아니라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리스폰드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손이 가는데, 우리 생각이 가는데, 우리 입이 가는 데가 뭘까요?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적으로, 즉흥적으로, 액션맨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그 자기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에 의존해서 반응합니다. 추억에 응답한 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의 열정에 응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봤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한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도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아주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위기, 크라이시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무엇으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천군 천사들도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54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어떻게 하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베드로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말씀들을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다 선지자서를 다 읽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항상 성경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고뇌,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들이 많거든요. 제 인생의 모든 질문은 사실은 거기로 기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o am I?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성경이 당신을 지칭해서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말씀 속에 하나는 우리가 좀 예수님하고 같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처럼 내 정체성은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나야, 그럼 잘못하면 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자 이 누가복음도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광야에서 나오시고 나사렛에서 돌아오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미 거기에는 이미 어떤 스크롤이기 때문에 그 우리처럼 그냥 앱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면, 서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서당이고 예수님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회당에 가면 이 스크롤이, 그날 읽을 스크롤이 벌써 펼쳐져 있었어요. 펴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신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물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나온 그 서두에 나온 묘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항상 발견하시는 중요한 팁 하나가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시자마자 그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자, 예수님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이 공생애의 시작 이야기거든요. 공생애의 끝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러셨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 어렸을 때부터 아마 회당에 들어가시면 항상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거기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3일 동안 토론하느라고 부모님이 얘 어디 갔나 하고 찾았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를 자기의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답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끝, 공생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같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왔던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길가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모르냐고 하면서 그들이 핀잔을 주자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정말 저는 그 길 동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32절에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떡을 떼고 떠나시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그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인포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은 뜨거움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제대로 회복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말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도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의 중심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 내가 나의 피를 너를 위해 흘려 내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삼력하여 선을 이룰 뿐더러 그 말씀 뒤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기근, 적신, 칼, 위험, 죽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딱 하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의 고뇌 속에, 내 정체성의 그 가장 깊숙한 질문들 속에 성경의 말씀이 내가 소환할 수 있는 말씀이 되나요? 무엇에 응답하시겠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 여러분들하고 정말 포커스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나와요. 기대치 않은 반응들,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상황을 깊이 잘 생각한다면, 우리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대부분 알면서도 내가 못할 때 핑계되는 게 있죠. 예수님은 신이었는데 뭐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저는 성경 말씀에 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 헬라 단어는 emptied himself of glory,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요, 자원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신성을 비우신 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시고 살으시기로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특별히 그 병정들의 모습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특별히

우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시편 22편에 나와요. 잠시 뒤에 그걸 볼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그 목, 이 십자가의 목, 태양, 그 중독의 태양이 목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목마른 게요, 그냥 목마른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이 혀가 이 목구멍을 갈아막을 정도로 혀가 늘어져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침샘이 다 말라버리고 목이 타고 그 뭐라 그러죠?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죽어요. 그것도 그 다른 것보다 디하이드레이션이 그 죽음의 원인이 돼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 my hands 안 하셨어요? 발 못 박을 때, 아, my feet 안 그랬어요? 딱 예수님의 반응은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반응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고통, 가시 면류관 씌울 때 아프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하신다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I am thirsty,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Why? 손에 못질하는 것보다 목마른 게 더 아플까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아니요. 빨거벗은 그것보다 더 부끄러움의 수치보다 더 심한 것이 갈증일까요? 아니요. 그 비밀 다 바로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말씀의 삶이 그분의 모든 것들 그냥 마치 세포에서부터 그것이 It's like oozing out scripture. 예수님의 몸속에서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서 그대로 나와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가 무엇에 응답하는지 내가 어디에 리스폰드하는지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내 딸이 나한테 또 비슷한 상처가 생각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그 상처에서 반응했던 내 반응들이 다 나오는 걸 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응을 하셔. 시편 22편을 잠깐 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소서. 다윗은 뭐 위기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지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 올 때까지는 미스테리였어요.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물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답이 돼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바로 목마름의 표현이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내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라운 시편. 물론 메시아닉 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응답하고 계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성경이 응답되는 삶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응답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 응답이 됩니다. 시편 22편이 응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편 1편이 응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응답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 응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은혜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0: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응답되는 삶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칠게요. 펜실베니아 네콘마인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 9명이, 조그만 아이들 9명이 죽었고 총 쏜 사람들 중에서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일에 일어납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스토리, 실화 스토리인데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아이를 죽인 로버츠가 자기도 이제 총 자기도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가족들, 그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네들이 같이 장례식에 참여해주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지고 두 기자는 나중에 그 책까지 씁니다. 이게 아머시 그레이스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미시들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전혀 어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테레비, 냉장고, 전기도 하지 않고 자동차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옛날 위트니스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도 아미시 마을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 6, 7장 성경 액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응답되더라고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십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누가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나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는 것이에요.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응답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가장 최악의 위기 속에서조차도 그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응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응답의 넘버원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에서도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0: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 먹고 하루를 통째로 비워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분명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멈춤과 쉼을 혼동하기 때문이겠죠. 성경 속에서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쉰다는 건 손에 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오늘도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진짜 쉼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고요. 평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사연 남겨주시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늘을 여시고 모든 생명을 만드신 자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안전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셨듯 나도 나에게 주신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소서. 나에게 그럴 만한 동기가 없다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하게 하소서. 눈에 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도우라고 보여주심임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눈에 들어왔다면 내가 채워야 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게 하소서. 내가 많이 가져야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움직임으로 순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는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 두 글자입니다. 많이 가져야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것 또한 나누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50님 오늘 내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7431님 나눔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0242님 우리들에게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5806님 오늘도 충만한 하루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 두 글자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9810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3235님 오늘을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충만 샵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천명의 성도로 창립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천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예배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것도 어떨 땐 잊어버려요. 밥 먹었다 생각이 나가고 아차하고 어느 날 식당 가서 보니까 한 잔 식사하다가 숟가락 놓고 다시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지 또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네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삶을 하고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와 보니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터져서 남은 성도가 57명이었고 교회 은행 통장에는 14,000불밖에 재정에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년 후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주셨습니다. 3,300평 정도 땅을 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추석 성도가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제 한마음 돼서 5년만 동안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 기도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밤 9시에 겟세마네 기도 매일 두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흩어져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달력을 붙여놓으면 금식할 날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 만에 공사비 270만 불 들여서 단돈 빚 하나 일벌 하나 짓지 아니하고 1991년 11월에 우리 조용희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 참 젊으셨네요. 당시 추수성도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드 사정 주어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들,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정들, 한국에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이 250만이 이상 와 살고 있는데 그분들,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3만 5천 탈북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로 저출산입니다. 작년에 겨우 반전해서 0.8인데 2.0이 돼야 제자리가 어렵인데 0.8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출산 장려 운동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 통계가 2.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3명 이상 낳기 캠페인합니다. 3명 있는 분은 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4명 있는 분은 5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5명씩만 낳으면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주님의 견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메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나눔, 다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편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를 원수로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대표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헌신한 김응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래 평안북도 북한 의주군에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06년 5월 6일
넉넉한 여유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0: 1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15살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살 때 용촌 덕흥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1940년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 일대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쓰는데 다 내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들을 돌보는 보리론, 영락 보리론이라는 보리론을 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물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해방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1945년 배단이 전도교회 설립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가 영락교회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귀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1949년 교회 건축 시작되었을 때 참 한국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헌당했습니다. 1950년 6월 4일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20일이 지나잖아 20일쯤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피신할 때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영락교회를 점령해갖고 영락교회 안을 무기고로 삼아서 무기를 갖다 쌓아놓고 교회 사무실은 공산당 연락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학 장로님은 언제 이 공산당이 물러가고 교회가 다시 예배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달에 인천 산역작전을 벌여서 드디어 유엔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아직 공산군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넌 누구냐? 김은학 장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여기는 왜 왔소? 기도하러 왔수다. 정신 나간 예수쟁이구만.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본부 속에 있던 중국 경찰서들 끌고 가서 그를 고문하고 수없이 때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후에 이 반동무자 처리해버리라.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그를 끌고 채용하려고 무기고가 있는 영락교회로 왔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김은학 장로가 부탁합니다. 내가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죽으려 서니까 공산군이 그래 빨리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일부가 폭기에 맞아서 그저 천장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바닥은 폭격으로 파헤쳐 있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는 그 교회 마당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그의 나이 45살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는 대로 못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

0: 했는데 저희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경제와 가정과 국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출석 단어 충만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추가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 충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테이크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가 휴일이었더라고요. 휴일 잘 보내셨어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오늘 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참여를 안 하실까라는 고민에 방송을 하면서 빠졌었더랬어요. 알고 보니 휴일이고 아침 시간 좀 여유롭게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엄청 외로웠다라는 말씀 드려요. 오늘은 함께 해주실 거죠? 충만 두 글자 남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샵 0981번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9139님 소중한 시간을 충만하게 충분히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고요. 3927님 68년을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2850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시련이 온다 해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충만 두 글자로도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이라고 보내주셔서 은혜도 나누시고 여러분도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1919님, 우리 가족 4명이 처음으로 3월 22일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기쁜 소식 떨리는 마음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떨립니다. 9224님, 기도는 내일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기도하면 나를 충만하게 사용하십니다. 충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2919님의 둘째 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완전한 모습으로 교회에 가셨다라는 말씀 정말 가슴 떨리고 기쁩니다. 4388님,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로 선교를 가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0: 살리는
1: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려주실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우리가 철 들고 나면 늦게라도 깨닫잖아요.
1: 이제야 깨달아요.
0: 이제야 깨달아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철 들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뭐 늦게라도 깨달으면 은혜니까.
1: 네.
0: 그래서 아 이걸 깨달으면 내가 철 들은 거야. 영적으로 그거를 좀 나누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철 들고 나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깨달아. 그 성경이 일부러 부모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호세아서가 적절하게 믹스를 시켜서 말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처음에 안아주셨다는 거야. 막 치욕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알기도 전에 번쩍 들어올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더라. 그 얘기까지 했죠.
1: 아,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일 줄은.
0: 그러니까 너무 의외죠. 복수도 하고.
1: 근데 저는 솔직히 호세아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0: 예, 다들 저보고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1: 오늘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호세아서 말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0: 네.
1: 3절입니다. 11장 3절.
0: 네.
1: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 우리는 이제 깨달아가고 있지만 몰랐대요. 심지어 에브라임에게 이것을 가르치기까지 해주신 분이신데요.
0: 기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 기어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힘들게 서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걷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1: 그, 답을 다 말씀하셨네?
0: 조금 걷다 왔다고 하는데.
1: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부모님이 투영돼 보인다라는 걸 알게 되네요.
0: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일부러 우리가 알아듣도록 한 거야.
1: 아~
0: 다 알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한번 경험해본 내 삶의 어떤 그 늦게 깨닫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있더라 이 얘기야.
1: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 호세아 11장 3절 말씀에서 지난주에도 3절이었지만 퀴즈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네. 라는 말씀에서 퀴즈 드렸습니다. 정답 네. 샵 공급 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팔로 안아주셨다. 그. 네. 네, 살펴봤어요.
1: 이제 철들고 나면, 아, 그렇게 안아주셨구나. 지옥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했다면 오늘 이제 또 나머지 두 가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0: 어.
1: 그게 하나가 뭐냐면 걸음을 가르치신 거.
0: 어.
1: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고치는 줄도 몰랐다는 거야.
0: 아.
1: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네. 오늘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걸음을 가르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티르갈인데 여기는 티르갈티라고 돼 있어요.
0: 네.
1: 티르갈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사역형 동사인데
0: 네.
1: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걷도록 만들어 놓았다.
0: 아.
1: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걷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0: 네.
1: 무슨 짓을 해서라도 걸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이 걷다가 물리적인 걸음걸이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삶의 형편에서 제대로 자기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예 밑바탕에 이게 이제 이 걸음을 가르치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이제 발바닥이 예 발바닥에 머리가 발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숙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0: 네.
1: 걸음걸이를 배울 때 부모가 멀리서 지시하고 있지만 않잖아요.
0: 네.
1: 한 발 떼어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걸음을 배운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넘어짐을 전제로 해야 되죠.
0: 네.
1: 수만 번 넘어지다가 걷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냐. 그 걷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바로 뛰어가서 바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야. 처음에 좀 지켜보다가 혼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가능하면 혼자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그래도 못 일어나면 옆에서 탁 일으켜 주고 그 자기가 흙먼지 날리는 그 바닥에 내 옷이 다 버리고 내 몸이 막 누워서라도 이 아이를 일으켜 놓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서 옆에 서서 함께 해주며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0: 네.
1: 운전면허 이제 그 연수를 한다고 아버지 차 옆에 앉으시고 내가 운전을 했는데 와 요즘에 아버지 심정 알겠더라고. 우리 아들 연수 시킨다고 앉아 보니까 뭐 그냥 막 정말 살 떨려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도 옆에서 잘한다고 응원하고 아무 말 안 해주시고
0: 네.
1: 그 침묵의 의미를 이제야 아는 거야. 그 걸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드라마에
0: 네.
1: 그 이제 딸이 파혼을 이제 한 거야.
0: 아, 목사님 자주 얘기해 주시는 그 드라마.
1: 폭삭 뭐 해준다. 수고했다는 거. 근데 이제 딸이 제주도로 내려와. 엄마 아빠한테.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0: 먹이셨다고.
1: 계속 먹이는 거야. 막 너무 먹여. 그러니까 뭐 돼지 키워? 이러면서 막 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은 마치 딸이 100g이라도 줄지 않도록 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어코 또 딸을 키우고야 말았다는 거야.
0: 아.
1: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인 거야. 어떤 일에서도 키워내는 부모님. 자기들이 막 흙먼지 날리는데 뒹굴어도. 그래서 시인데 네. 기영도 시인이라는 시에 유고집에 실린 시인데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시장 간 엄마를 어렸을 때 기다리면서 그 추억으로 쓴 시야.
0: 한번 낭독해 네. 주시죠 목사님.
1: 제가 하면 안 되지. 우리 네. 이진 부장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

0: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1: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이게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엄마 뭐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뒷목.
0: 뒷목?
1: 어, 이제 지금도 뜨거운 거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아. 엄마가 어디 놀러 간 줄 아는 거야. 나는 숙제하라고 아무리 늦게 숙제해도 오지도 않고 뭐. 근데 그게 사실은 엄마가 열무 30단 가지고 뭐 하러 갔겠냐고 시장에. 나 키우려고 그 열무를 팔고 있는 중. 근데 안 팔려가지고 집에도 못 돌아오고 있는 건데 나는 왜 엄마 안 와? 이러고 있었던 그 느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시 나왔으니까 문삼석이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게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그림과 같이 있거든요.
0: 네.
1: 그게 이거야. 제목은 그냥이야.
0: 그냥.
1: 그렇게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또 넌 왜 엄마가 좋아?
0: 그냥.
1: 그냥. 같은 그냥인데 이게 달라요.
0: 오.
1: 엄마는 진짜 그냥이야 내 새끼니까. 근데 아들은 엄마가 안아주는 업어주는 해주니까 이때까지는 그냥도 뭔가 받고 있어서 그냥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엄마네. 나한테 잘해주네. 근데 이게 철들고 나면 그냥이 그 그냥이 아니지. 예. 그 제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자기 몸을 어떻게 그냥 굴려서라도 마침내 키워내고야만은 부모님. 그래서 여기 아까 한 대목 돼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고쳤다는 거예요.
0: 아.
1: 이 고치다는 말이 우리 잘 아는 히브리어거든요. 여호와 라파.
0: 네.
1: 라파라는 뜻의 치유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라파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수선하다예요. 수선이 뭡니까? 옷을 고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옷 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딱 옷이 자기 몸에 맞는 사람들도 있더라 요즘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기장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바지는 기장 줄이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상의야. 상의가 어떻냐면 제가 어좁이라 어깨는 좁아. 근데 배 뿔뚝이야. 배는 뿔뚝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품을 늘려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안성맞춤이 돼. 그게 라파의 뜻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나를 자르고 재단하고 어떤 때는 좀 막고 어떤 때는 세우고 해서 나를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지키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0: 네.
1: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할 때 그 표현 재밌는 게 뭐냐면 감옥에 가두다는 뜻도 있어요.
0: 아, 저 예전에 민수기에서 배운
1: 그래.
0: 것 같아요.
1: 우와, 대박. 기억하네. 그래서 나를 막는 거.
0: 네네네. 네, 네.
1: 막는 것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내 길을 막고 나를 어떤 때는 야, 이거 안 돼.
0: 고쳐가지고.
1: 그러면서 그냥 제가 한번 정말 저는 사춘기 때 반항기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한번 아버지 말에 이제 듣지를 않았는데 그때 이제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아버지가 확 붙잡으시는 거예요.
0: 어.
1: 그때 제가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가 안 됐을 수도 더 잘 살았다. 근데 그때 막아주셨잖아.
0: 그게 지켜주신 지켜. 거군요.
1: 그거를 안승맞춤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날개를 달고 옷이 날개라 그러듯이 정말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아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부모님인 거예요.
0: 아멘.
1: 그 제가 드라마 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0: 네.
1: 초능력자들 얘기야. 그 웃겨. 무슨 초능력이야. 뭐 애들 장난이 하지만 이게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슈퍼맨처럼 사셨다 이분들이.
0: 그런 얘기를
1: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초능력이 뭐냐? 날아도 다니고 막 그 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째지고 뭐 칼에 찔려도 그냥 나아 바로. 목이 꺾여 죽어도 다시 살아나.
0: 네.
1: 이런 능력자들인데 지금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면 그 치킨집에서 장사도 안 되는 치킨집에서 내 기름을 튀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딸이 냄새 난다고 기름 냄새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사람들한테 구신거리고 어떤 분은 뭐하냐 미장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자르주고 어떤 분 돈까스 팔아.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자식들 지키려고
0: 아.
1: 자기 그 영광 다 내려놓고
0: 아.
1: 사람들한테. 근데 이분들이 다시 나서요.
0: 아.
1: 아이들이 위기가 됐을 때.
0: 어머.
1: 왜 나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0: 네.

0: 예?
1: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언제나 괴물도 될 수 있다. 이게 나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라파 안성맞춤의 옷을 입고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분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잊고 살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때로는 괴물처럼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왜 저래? 아들이 부끄러운 정도로 막 큰 소리도 치고 그 왜 그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야 깨달아요. 그 침묵이, 그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무엇 때문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이제 말씀 이거 마치면서
0: 네.
1: 폭삭 속았수다. 제가 너무 이제 너무 맨날 울거든요.
0: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폭삭 속았수다. 예. 그 뜬금없이 그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가 나와. 그게 뭐가 안 맞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네. 그 부모가 떠나는 거야. 그래,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있을 때 좀 잘 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의 마지막 엔딩 멘트가 있어요.
0: 네.
1: 그게 이제 너무 감동인데 이렇게 돼 있어.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그분들도 어렸다는 거야.
0: 그렇죠.
1: 그런데도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어.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1: 그래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러셨나요?
0: 아, 네, 목사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 동안에 여러 드라마, 시, 소설, 심지어는 가요까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들으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참 표현을 못하는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알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 좋은데 제가 그 노래 얘기한 것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아니 가서 감사해요 하면 되는데 평소에 말 못하다가 그 같이 노래 부르면서 울고 있냐고.
0: 그러니까.
1: 그게 사랑의 지각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이런 거죠. 어버이 주일날 전화 한 통화 못하는 거야.
0: 맞아.
1: 왠지 아세요?
0: 문자도 못해요.
1: 왜 왠지 아세요? 아니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날 하니까 내가 더 이상한 거야. 이런 행동 하나에 그동안의 나의 뭐 행동 불효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뭐
0: 자존심.
1: 그런 의식. 아,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 때문에 말도 못해. 그러니까.
0: 아 진짜. 아 그래. 너무 와닿는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1: 네.
0: 가정의 달이 끝났습니다.
1: 아유, 그러네요. 진짜 잘합시다.
0: 네, 잘합시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멘.
0: 자유중앙교회 이경도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살리는 말씀은 지난주와 이번 두 주 동안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 투영된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님 되심 또 그 사랑을 나눠봤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서 찌릿찌릿 했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한 달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 달이 가기 전에 아니 앞으로도 계속 표현하는 그런 빛나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52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승화되어져야 하는데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마의 단계로 갈까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 걷는 것도 아닌데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걸음마 단계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셔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 그렇게 여러분 충만해져셨으면 좋겠고요. 충만 두 글자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득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뒤이어 천둥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자 없으니 천둥 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이고 그분의 위엄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을 덮어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시어라 명령하십니다. 누구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역량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욥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캄캄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게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찌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 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 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엄에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권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7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교회의 분쟁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바울은 질책하기에 앞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와 격려, 칭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정이 저 사람과 내가 통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질책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파이프라인, 즉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 직언을 위해서 열 마디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된다고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와 사랑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의 힘이 칭찬부터 질책의 말까지 다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감사가 그럼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분쟁, 간음, 그리고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약점이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은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감사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믿음은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0ml 물병을 드는 것보다 2kg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죠. 자신에게 있는 능력보다 조금 무거워야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압박과 고통과 힘든 짐을 영적인 아령으로 생각하여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삶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비춰온다고 하였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고난의 빈도수는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강력함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해석하고 영적 근육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할 길이 없지요. 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오히려 삶의 더 깊은 축복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가운데도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있던 문조차 다 막힙니다. 감사는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성, 아낙 자손, 그리고 견고한 그 성읍과 그들의 군사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해석의 능력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열 사람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즉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세상이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으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는 길을 막고 돌아가라고 할 때 공사 중이라고 하면 화내는 사람이 없지요. 공사 중에는 불편해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완성시켜주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 용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누가 함부로 정죄하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렇게 함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투에서 교만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의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장차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모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장차 미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모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사람만 두려움에 눌려있는 인생에서 미리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있는 것에 대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0: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 인생은 바뀝니다. 모든 것이 쿠션이 되어서 상처 없이 다다를 수 있는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문제없이 부작용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감사를 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병이 사건에서 볼듯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그 표현이 감사입니다. 오병이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로 시작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미리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곧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인생 속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1: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그 순간순간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익자들에게도 극동방송 가면 참 우리보다 더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운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유튜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 못하신 분들은 극동방송 꼭 들으라고 안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그때 아 참 감사하다. 아 이 방송이란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닫힌 문,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큰 깨달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망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소망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니까 그 교우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소망교회 청취자들, 또 이렇게 소망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 아무리 바빠도 소망의 기도를 이제까지 잘리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한다 하는 마음으로

0: 계속 20여 년을 해오는 게 되게 큰 유익이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사가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우리 진배교 목사로서, 우리 진배교는 또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순수 복음 방송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전파 선교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방송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들의 동력들이 더 있을 때, 또 그런 걸 통해 양질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정말 순수 복음 방송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2: 창원 극동 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 극동 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

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더 발전된 세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한 세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도 거미줄처럼 정말 복잡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어떤 누구와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전 세계 뉴스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정말 그러한 관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발전된 세상 좋다 여기지만,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고, 또 과학 발전이 너무 발전해서 정말 그 땅에 그곳에 가지 않아도 마치 그곳에 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편리함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도 늘 우리의 마음은 늘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길거리를 다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소리도 듣기 싫어서 이어폰을 다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4장 13절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뭐 그냥 우리 취미와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동호회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우리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혼자서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에 따라 걷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타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바로 너희들과 내가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합당한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행하여, 행하여. 이 말은 단어의 본래의 뜻은 걷다라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었고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걷는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앞에 우리가 4장을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각 1장, 2장, 3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길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는 창세 창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 구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구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쳐주신 사람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세어본다면 그것을 다 셀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4장부터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제게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론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에베소서를 수도 없이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0년 동안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제는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다음 50년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우리는 다음 50년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의 주제로 뭐를 정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5년도 3월의 일이었죠. 저 포항 위로 경북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화재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7월이 되어가지고 또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에 났어요. 이 산청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 속에 골짜기들이 다 흙더미가 물려오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이 홍수로 정말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식을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들고 함께 그것을 재해 현장을 치우고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러 기도하며 그렇게 애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산청 지역을 지나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1년을 공사해도 지금도 아직 다 하지 못한 그만큼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피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의료봉사자들이었고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타 지역에서 여러분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곳에 달려가서 밥을 하고 그 어려운 그 더운 날씨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 같이 봉사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낮은 자와 어려운 자와 힘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 현장이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이 나고 얼굴이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가지 않는 그곳에 어려워하는 그곳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지금까지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다는 것은 내 자리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의 앞에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의 가장 단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야기는 잘 들어요. 우리는 듣고 아 은혜 받아요. 도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 앞에 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하나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오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눈물과 우리 주님의 실성과 우리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나는 지금 마음을 두고 있고 나는 지금 그 걸음을 떼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만 가졌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네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래 참음이요.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마음을 함께 모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함께 하나가 됩시다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늘 뒤에 따라가는 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

이대로 지금 이 순간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과연 뭐가 필요한가? 이 다양성이 잘못되면 교회의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때로는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좋은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다양성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물을 풀 때 우물가에 물이 배짝 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이렇게 푸는 펌프에 물이 말라 있어요. 근데 뭘 부어요? 마중물을 부어요. 근데 마중물을 붓자 이렇게 힘껏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중물 조그만 물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그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콸 그 나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른 세대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항상 마을 어귀에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은 그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물을 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마중물을 담는 바가지와 물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떠다가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된다.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재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이 다섯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그곳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주거 환경 개선 이 사업 보고하며 평가회 하면서 이 고성에 있는 대흥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 3040 브릿지 그 사역을 하고 금산에서 했거든요. 금산에서 한 시간을 타고 고성까지 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도 있는데 꼭 굳이 거기 가서 평가회를 하고 보고회를 하나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탁 차를 가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거길 가봐.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 운전을 해 가는데 너무 제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이제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세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 보고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많은 우리 팀들이 그래도 그곳까지 오셔가지고 함께 대형교회 안에서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행교회 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이 사업을 보고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동안 7차례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어요. 가정들을 살폈고 또 교회들을 어려운 것들을 고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또 고쳐주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재정이 우리가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천만 원 그 작은 재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수천만 원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명인 사람이 100만 원을 기부하고 또 재능을 기부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0: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일상의 기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야,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누워있다가도 잠자다가도 그냥 우스운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성도들을 만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 간데 그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 일, 저도 가보지 않은 이 일, 그냥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장로님들요? 한 분도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리더들이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은 앞으로 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 좋은 교회입니다.
0: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일곱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왜냐하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왜 이렇게 일곱 번이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를 걷지 못할 정도로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계단은 오를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 통증이 와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 옆에 차를 세고 대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침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님이 지금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오랫동안 아팠냐 장로님 물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아프다니까. 갑자기 아픈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약 하나만 먼저 먹어보시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약을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한 두 시간쯤 있으니까 이 아파서 아픈데도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고통이 언제 있었냐 하듯이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아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통증을 느꼈나요? 못 느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 소수에게, 어떤 교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큰 교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라면 좀 더 어려운 교회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0: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비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잊지 않는 공동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클린데이를 통하여서 그린데이를 하면서 이 플로깅을 했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힘들 때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교회, 필요한 많은 지역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 진주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 지역의 이 어르신들, 몇 명 안 되는 이 마을 불악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은 대형교회를 사역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행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피아노가 너무 소리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율하는 분을 보내가지고 조율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 목사님이, 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피아노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원음대로 조율을 해버리면 그 성도들은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들이 필요가 뭔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지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선교와 우리 전도와 우리 사역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이, 낚시를 정말 잘하는 강태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가서 강태공에게 이를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냐고.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비결은 한 가지 뿐이라고. 당신은 물고기가 원할 때 오지 않고 나는 물고기가 원할 때 오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 오니까 물고기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내 위주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의 형편과 그 이웃의 형편을 알고 우리는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지금 한 끼 먹기 힘든 사람에게 옷 좋은 명품을 줘본들 뭐합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옷을 줘본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아, 물론 바꿔서 팔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누구보다도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의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 1-8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FM 98.1 진주 FM 92.5MHz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5월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6월이죠. 아, 시간이 참 빠릅니다.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야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끝자락이네요. 이맘때가 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 일들이 잔뜩 몰려있는 달이죠. 그래서 다들 분주하게 챙깁니다. 그러고는 6월이 되면 평소처럼 돌아가요. 아, 올 한해치 마음 표현 다 했다 하는 듯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뭐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게 이 5월에만 해야 할 일은 아니죠. 사실 마음은 평범한 날, 아무 이유 없는 날에 전해질 때 가장 큰 법입니다. 기념일이라서 챙겼어 보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게 훨씬 더 깊게 가 닿거든요. 이유 없는 사랑이 가장 진한 사랑인 거죠. 자, 5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 한 가지 우리 마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6월부터는 기념일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이죠. 작은 안부 문자 한 통이어도 좋고, 별일 없이 거는 전화 한 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5월에 잔뜩 사랑하시고 6월에는 아, 이제 좀 쉬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흘러오는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새롭게 사랑할게요. 저는 이건 수입니다.